남들이 힘들어할 때 나는 해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으실까요? 멋지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 선배가 항상 그 같은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하고 싶을 때 그러나 바트라고 항상 썼던 친구가 갑자기 그 선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 그러나 바트. 예. 자, 수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마음에 뒹굴뒹굴. 아, 여유는요 커피로 느껴보시죠. 차준커 차디가 보내주는 커피 쿠폰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커피 이 매장에 커피 양이 꽤 많습니다. 천천히 커피 향도 음미하시면서 커피 한 잔 다 마실 동안이라도 마음이 좀 뒹굴뒹굴, 마음속에 뒹굴뒹굴을 좀 느껴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수요일 아침 일상 보내주시면 뭐 차준커 뭐 쓱 늘 그랬던 것처럼 넣어드립니다. 3000잔의 차진커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죠.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총 3000잔의 커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뭐 아주 바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0: 그러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4181님. 이른 여름 휴가 즐기러 고성 왔어요. 쟨 계획형 인간이고 남편은 완전 즉흥적인 사람이라 제가 계획을 다 짰는데 보여주니까 저희 남편이 제발 간단히 하자, 간단히 라고 하네요. 이럴까봐 하루에 딱 한 코스만 짰는데요. 이것도 복잡한 건가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좀, 네, 그, 즉흥적으로 뭘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떠나기 전부터 벌써 막 뭔가 좀 답답해지고, 예, 이걸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예. TV에서 다 봤는데 이거 꼭 굳이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서.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잠깐 들릴까? 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성향이고 또 예, 성격이라서. 그래요. 좌중코 보내드립니다. 고성, 아, 멋진 곳이죠. 네. 고성 바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좌중코 드릴 거고요. 벌써 갔을 거야, 아마. 3863님, 오늘도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초복이래요. 차디는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좋습니다. 삼계탕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먹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예. 근데 뭐 이 복날 생각하고 먹은 건 아닌데 약간 무슨 뭐 오늘 초복이라니까 얼리 어댑터 약간 된 느낌이 약간 너 초복 전에 벌써 삼계탕을 먹었네. 약간 우쭐하게 되는데요. 예. 맞아요. 오늘 초복인 것 같더라고요. 복날이 벌써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 예. 벌써 초복입니다, 여러분. 예, 삼계탕 시식 계획 있으십니까? 삼계탕집 오늘, 예, 어마어마하게 붐비겠네요. 삼계탕 드시고 한잔하시라고 차준커

염소는 오히려 앞장을 섰대요. 네, 소방대원들은 이 작은 염소 한 마리가 약 3m 정도 먼저 앞서가며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 이번에 불이 난 산이 특히 험준한 산이었는데 바위가 적고 발을 디디기 쉬운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 같았다. 우리가 쫓아오지 않으며 빨리 따라오라는 것처럼 울더라 라고 입을 모았는데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이 친구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동안 이 친구는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주위의 풀과 나무들을 뜯어먹었고요. 마치 소방대원을 지켜주듯이 근처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었다는데요. 이 친구의 활약상은 SNS를 통해 유명해졌고요. 현재 스타 염소가 되어서 얼굴이 그려진 굿즈까지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 동물들은 보통 이 불을 무서워한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죠? 대단하네 진짜. 예.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부터 들었던 음악 앨범 오랜만에 사연 보냈는데 이 차디가 커피를 쓱 보내줬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깨비파리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티내지 않고 쓱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후기를 남겨주시니까 진짜 쓱 도착하는구나. 예, 믿겨지시죠?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콩쨍콩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수요일 아침 일상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쓱 넣어드립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총 3,000잔의 차준커를 넣어드리고 있죠. 네, 발빠르게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8483님 차디, 저는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빵 사러 가는 중이에요. 빵 먹고 집안일 하면서 하원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시죠? 아이랑 있다가 숨 막힐 듯한 정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집에선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네. 가끔 이렇게 오늘 바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끔 이렇게 바람 소리 아주 잔잔하게 들려오고, 네. 좋죠. 그 고요함, 그 정적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들, 네. 빵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네. 본인이 이렇게 빵을 씹는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그런 느낌, 네. 그 공간에 나와 빵만 있는 느낌. 6020님, 9시부터 40분, 50분까지만 9시 정각부터 네. 365일 항상 듣습니다. 짠한 자영업자라 좋은 길에 듣는데 아내가 운전해서 보조석에 앉아 나이 50 넘어서 이런 걸 처음 보내봅니다. 형님 고딩 때 내 책받침 우상입니다. 끝까지 못 듣지만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책받침. 책받침에 제가 있었군요. 늘 6020님이 눌러 쓰시는 그 펜에 눌려서 제 얼굴이. 반갑습니다. 지금 출근 중이시겠네요. 40분, 50분까지 듣는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조금 더 늦게까지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예, 비가 와서 그런지. 감사드리고요.

사진커 보내드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여행 가시면 꼭 그런 사진들 남기시더라고. 뭐 등산 가서도 그렇고 그 어머님들은 다 이렇게 약간 그 옆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쓰셔서 딱 그 앞에 있는 분 손 어깨에 손을 딱 얹고 딱 옆으로 이렇게 그 포즈 아시죠? 아 99학번님은 그 어머님들이 아니시구나. 네 젊은 분들이네요. 네. 아 자. 노래 들을게요. 8780님, 8766님, 1023님, 김미선님, 김태균님, 송창희님, 임성현님. 다 이 노래 청해 주셨네요. 예. 이현의 비가 와요. 듣고 옵니다.

네, 이현의 비가 와요 들려드렸습니다. 아, 또 이렇게 뭐, 또 많이 청해 주시고 갖고 네, 감사드립니다. 5628님, 등촌역 특파원 회사 가는 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빗길에 차는 좀 많이 막히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유독 뭐 비가 오늘 처음 오는 게 아닌데 오늘 유독 좀 막힌다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고 또 아침에 또 KBS 오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많이 막히던데요.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마음만은 여유롭게 네 운전하시죠. 8517님 일산에서 김포로 자영업 출근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서 이혼의 음악 앨범 이렇게 혼자 말도 해요. 오늘 초복이라

사진이 올라가 있네요. 야, 그 서울 방송에서 했던 SBS에서 했던 라디오까지 치면 한 26, 27년 되네요. 예. 와. 감사합니다. 김 PD가 골동품이냐고. 참, 말을 해도. 예. 예쁘지 않다. 예. 자, 여기서 노래 듣죠. El Divaz의 Heart, Mind and Soul.

오늘은 나라하고 관련 퀴즈인데요. 이곳은 여름이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강국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꼭 우리나라 이야기 같지만요. 아닙니다. 이곳은 동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수도는 타이베이고요. 우육면, 아 맛있죠. 샤롱바오. 특히 버블티의 본고장이라고 하죠. 다양한 먹거리가 유명해서 많은 분이 여행지로 찾으시는데 또 먹거리만큼 야시장도 잘 돼 있어서 먹고 쇼핑하기에는 뭐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1. 오만, 2. 네팔, 3. 대만.

0: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3번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네, 타이완, 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여행지죠.

맞고 공사 중인데요. 천호대교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 중랑교 3차로에 공사 시작됐고요. 일대 속도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후재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답답하고요. 더 가서 수암터널 부근에는 사고 있는데요. 3, 4차로가 막혀 있고요. 이 여파로 도리 분기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0: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 하시죠.
1: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 라떼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1: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함께 할게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누군가에게는 최대 관심사. 하지만 종이창처럼 얇은 팔랑귀들에게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최대 난제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자친구 쪽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 예비 장인어른부터 처남이라는 남자분들은 하나같이 효도르처럼 생겼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너무

야, 오늘 약간 그 러시아 느낌으로 가는데요. 네, 김수영의 백만송이 장미. 러시아 민요죠, 원곡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결혼을 지지한다. 2번 결혼을 반대한다. 이게 뭐

2번 반대한다.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과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던데요. 콩깍지 유효기간 길게 3년 봅니다 하셨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지는 않나요? 그런가? 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뭐 사랑으로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깍지 씌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시작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표희수님 11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들어보니까 나름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계획은 완벽해요. 큰 그림 벌써 그리고 있어. 네, 아주 계획은 딱 세워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육가공 업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4985님 여자 쪽에서는 허락을 받고 러시아에 와서 사는 거 일하는 계획까지 세운 거 보니까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2749님,

0: 드리겠습니다.
1: 감동받지.
0: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감동받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볼게요.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오늘 함께할 주제는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앨범 수록곡입니다. 네.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내가 좋아했던 앨범 수록곡. 근데 뭐 앨범 개념이 요즘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 뭐 CD나 LP, 예,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이 발표되던 시절, 뭐 그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도 뭐 앨범을 발표하긴 하지만 예전과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첫 곡은요, 전람회의 하늘 높이 준비했는데요. 참고로 이 곡이 수록된 전람회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기억의 습작이었죠. 이 곡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했던 앨범 수록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요런 주제 약간 그 80-90년대 많이 라디오에서 하던 그 추억의 예, 레트로 주제인데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번호 샵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시면 노래와 함께 작두콩 차와 홍삼 캔디 챙겨드립니다.

좋았던 앨범 수록곡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번호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자, 김대성의 김대성님이 청해 주셨죠. 쿨의 송인.

전우나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0: 됐어요. 잠시 후 레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수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 소개해드립니다. Gabriel Lee의 Passing By 그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음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생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7월에 딱 중간이고 초복입니다. 어떻게 좀 몸보신들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가 오고 좀 이렇게 저 끈적끈적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도 예전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안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더 있어봐야 돼. 깨방정 떨지 말고 아직은 좀 있어봐야 되지만 8월 15일까지 앞으로 한 달만 참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들 뭐 장세정님, 이정님님, 한지원님, 4931님, 아, 3346님도 돈가스 장사하는데 삼계탕집만 난리 났다고 하시고, 송민걸님. 근데 삼계탕을 먹긴 하지만 돈가스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어차피 단백질 똑같지 뭐가 달라. 예, 예. 아, 태풍도 피해가는 경산입니다. 예. 폭염특보에 계속된 열대야에 너무 지치네요. 라고 송민걸님도 보내주셨고, 늦은 휴가를 잡아서 8월 7일 공개방송 가보려고요. 예, 여수여행 알아보고 좀 있습니다. 라고, 아유, 2365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수에 오시면 실망은 안 하실 거예요. 예, 아주 저 멋진 가수분들, 또 마지막에 박명수와 함께하는, 예, EDM 파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해 하실 겁니다. 8월 7일에 여수에서 공개방송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수요일 일부는 명수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짜잘하고 사소한 고민들,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단칼에 해결하고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

고추, 찹쌀 좋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 사실 그게 몸에 좋아. 몸에 좋아. 기름에 튀긴 것보다 몸에 좋아.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그죠? 백숙 드시기 바랍니다. 앞에 껍데기 벗겨내면 되잖아요. 껍데기 벗겨내고 드시기 바라고. 대신 치킨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예, 깔끔합니다. 아, 자, 김영현님 거 해결됐고요. 정만희님, 엄마 식당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저번에 작은 점포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유행인 키링과 키캡. 키캡이 뭐지? 키링.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 아이고. 팔아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키링과 키캡을 팔까요? 마카롱과 쿠키를 팔까요? 아, 이것도 참 고민이라고 보기에는 뭐한데 제가 단칼에 해결해 드릴게요. 솔직히 그 밥 먹고 나와서 갑자기 키링과 키캡을 구매하는 게 좀 어울릴까요?

지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권애영님이 주셨는데 오늘 느닷없이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부터 할까요? 화장실부터 할까요? 냉장고부터 해야죠. 냉장고부터 해야죠. 왜냐면 어머님이 딱 와가 화장실이야 뭐 애도 키우고 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바쁜데 냉장고 안이 막 거지 같고 막 상한 음식 있고 막 있으면 어머님이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냐 그러죠.

입었나 봅니까? 예? 시아버지가 양복 저기 무슨 알마 이런 거 입었는지 봐요? 안 봐요. 신랑 결혼식장의 그 주인공은 신부예요, 신부. 그죠?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까? 신부가 먼저 입장합니까? 신부 입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신부한테만 신부가 가장 눈에 띄는 거니까 아버지가 양복을 입던 무슨 잠옷을 입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예,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버님께서는 그냥 있는 거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양복하고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복. 예. 양곱창과 예, 불고기 세트. 양복이니까 양곱창과 불, 의류 교환권도 있는데, 양복에 어울리는 건 양곱창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곱창 있죠, 우리? 양곱창과, 불고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됩니다. 모든 게. 하나만 더 할까? 예. 자, 고승희 님이 주셨습니다. 발목을 살짝 뼈어요. 아이고, 좀 조심하시지. 어떻게 이거? 한의원을 갈까요? 정형외과를 갈까요? 예, 이거는 저 그 제가 한의원 편을 들 수도 없고 정형외과 편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심하면 좀 심하다 하면은 뭐 좀 정형외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예,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를 만들어준 바로 보급형 이승철, 예, 찐 이승철, 이승철 씨입니다. 오늘은요 스페셜하게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조용필 선배님에 이어서 KBS가 올해는 이승철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2026년 KBS 한가위 대

0: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1: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

0: 막 예, 예. 넌 이제 직원이야 그러시면서.
1: 예, 그래요? 예. 사장님이 저랑 동갑인데 형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0: 반말은 안 하셨고.
1: 근데 무료 공연이에요? 무료 공연?
0: 예, 무료 공연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오해 예. 80주년이니까 이제 많은 팬분들께 다시 좀 되돌려드리는 느낌?
1: 예, 예.
0: 그래서 공연은 그렇게 무료로 준비했죠.
1: 아, 그러면 뭐 게스트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0: 게스트는 지금 말씀 못 드려요.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1: 아니, 보급형 이순철이 가야 재밌을 텐데.
0: 아, 오실래요?
1: 나는 정말 그대.
0: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오늘도 나는 한번 하시죠.
1: 또 그거 하라고요? 알겠어요.
0: 그걸 제일 잘해, 네가.
1: 알아. 오늘도 나는. 아, 미치겠다 진짜. 노래 좋아서. 저기 작년에 형님이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박명수 때문에 내 페이가 낮아졌다고 맞습니까?
0: 아, 아니 이제 거의 동급으로 보니까요.
1: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예, 예. 아, 그 정도로 너무 저. 제가 형님을 흉내를 많이 냈는데 아무튼 형님 때문에 네. 먹고 사는 그런 또 어떤 면이 좀 있습니다. 예.
0: 아니 난 근데 진짜 박명수 씨 때문에 제가 예. 잠깐 그 방송을 쉬고 있을 때도
1: 네.
0: 박명수 씨가 제 노래를 열심히 불러줘가지고
1: 예.
0: 그 인기가 끊기질 않았어요.
1: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0: 때문에 네, 정말 감사드려요.
1: 재미난 얘기는 해드려요.
0: 뭐요?
1: 이승철 형님 저 이후로 못 참하는 친구 없죠?
0: 없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1: 제가 지금 저 다 막았어요.
0: 못해서 그치. 네.
1: 이승철은 내 거야. 건드면 죽인다고. 내 이후로 이승철 노래 흉내내면 있어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0: 예. 아 그러니까 없더라고.
1: 독점이에요. 제가 독점이에요.
0: 아, 일단 외모가 너무 똑같으니까.
1: 예예. 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예. 이승철 형님은 사실 되게 웃긴 분이거든요. 근데 옛날 12주의 때문에 감추고 있었잖아. 계속 말 안 하고 다니고. 근데 얼마나 웃긴 분이신데요. 예.
0: 아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1: 형님 저기. 아 일단 저 공연 뭐 성황리에 잘 마칠 거라고 믿고요. 또 그만큼 네. 또 이 사운드나 모든 면에서 형님은 그 진정으로 많은 걸 투자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올 한가위에 진짜 이승철 쇼가 굉장히 큰 국민들에게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니 저기 뭐야 진짜 예. 우리 그 민서랑 우리 원희랑
1: 예.
0: 그 딸이 베프잖아.
1: 예예 예.
0: 8월 1일 날 민서라도 보내요.
1: 입시인데요, 입시.
0: 민서 너무 보고 싶다.
1: 입시 준비? 입시라서 지금. 예.
0: 아 머리 좀 식혀야지.
1: 머리 식히다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예, 예. 저 형님, 오늘 저 이승철 콘서트를 앞두고.

0: 이승철 쇼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짜 가수 이승철은 모든 노래를 다 아이고. 아, 이거. 이거 QMC로 가야지. 이거 하겄냐 이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것만 오늘 한 6가지를 하네. 자, 반가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자, 지난 2021년 3월 이승철 씨가 라디오쇼에 출연했을 때 이런 기사가 쏟아졌죠. 박명수 이승철 이 노래 하면 떠오르는 두 남자 훈훈 소나트. 바로 문제 나갑니다.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은.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번 찔레꽃, 2번 접시꽃, 3번 말리꽃, 4번 해바라기. 찔레꽃, 접시꽃, 말리꽃, 해바라기.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니, 보조 MC 있어야 되겠다. 아우, 너무 힘드네.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해, 이거를. 가성비로 이거. 아이고, 죽겠네. 자, 이승철 씨의 공연. 예, 뭐, 워낙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재밌고, 노래 다 하니까, 노래를 다 하니까, 예, 가셔도 진짜 이 무더위에, 예, 좋은 공연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노래방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박명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본인 소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2: 아유, 본인 소개가 뭐 필요합니까? 승철 형님 팬인데요.
0: 그렇죠.

0: 네. 생각날 때 다음에 한번 저기 연락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1: 네, 재밌습니다.
0: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아였습니다. 자, 다음번 또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김포 이승철입니다.
0: 아, 김포 이승철 좋아요. 아, 네. 느낌 좋아. 느낌 네, 좋아. 맞습니다. 분위기 좋아. 예. 네. 아, 어떤 일 하십니까?
2: 저는 지금 이제 김포 수박 나이트에서 웨이터 이승철로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예요?
2: 예.
0: 아, 웨이터 이승철로 일하고 계세요?
2: 예.
0: 어, 괜찮네. 예. 어디라고 나이트가?
2: 김포에 있는 수박 나이트. 네, 수박.

0: 무명 가수예요?
1: 네.
0: 알았어요. 저 틀어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웨이터라면서요?
1: 아, 웨이터인데 그 음반도 냈는데 알았어요.
0: 웨이터 김윤서.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참고해 볼게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무명 가수시니까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퀄리티가 괜찮으면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마지막으로 모셔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하실래요?
2: 아, 네, 경남 양산에 예. 자영업하고 있는 애기.

0: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2번하고 4번 남았습니다. 고르세요.
1: 4번 하겠습니다.
0: 4번 서쪽 하늘 주세요. 다음이요.
2: 난 항상 널 그리워해.
0: 좋아요, 좋아요. 다음.
2: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0: 다음.
2: 그날을 기다리며.
0: 정답!

0: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
1: 저. 예, 그래요?
0: 네네.
1: 박명수, 이승철.
0: 아, 박명수.
1: 괜찮아요. 저는 이승철 형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 저의 롤모델이고. 자,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잘 맞추셔가지고요. 저희가 네네.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이승철 형님 콘서트 티켓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한 번 더 할까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2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KBI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골든벨 정답은 말리꽃이었습니다. 예, 3번 말리꽃이었고요. 제주도 호텔 숙박권 받으실 7000번째 당첨자는 천보라님, 천보라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상은요, 저 라디오쇼 선곡표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레지던스 숙박권 받으실 분 10000번째 당첨자 남주리님,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승철 티켓은 공짜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21일까지 K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당첨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워우워 이거 끝났는데요. 예, 죄송해서 이승철의 말리꽃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박명수 찾아주세요.

합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마장램프 지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일대가 혼잡하고요. 이후 홍지문 터널에서 홍은램프 사이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되고 있어서 뒤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지체 서행하고요. 시내 안쪽으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향 동화면세점 앞은 집회 무대 준비로 인해 하위 4개 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 평택시흥고속도로는 남한산 분기점에서 답답합니다. KBS 그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저는 오늘은 진짜 완전 풀 스케줄이에요. 저 정말 저녁까지 집에 못 들어가는 일정이라서 아마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래서인지 며칠 전에 저는 집에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미리 먹었어요. 네. 그 전기밥솥에다가 닭 한 마리, 이제 닭 한 마리라기보다는 전 닭 다리를 좋아해가지고요. 닭 다리 위주로 사서 가득 넣고 야채랑

어떤지 뭐 나중이라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3190번님께서 전 오늘 콩국수요. 맛있고 단백질 보충은 덤이에요. 아 우리 3190님 제대로시다. 탄단지. 그

0: 기왕이면 아, 나 오늘 좀 시간도 남고 좀 여유로운데 하시는 분들은 2호선 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 갈 길을 느리게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다녀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유영님께서 찹쌀밥하에요. 찹쌀밥 먹으려고 삼계탕 먹어요. 찹쌀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구나. 약간 쫀득쫀득한 이런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찹쌀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126번님께서 삼계 죽이면 모를까? 저도 삼계탕이다 그러면 살코기요. 그럼요. 이건 죽이 아니잖아요. 팝이 아니잖아요. 이혜림님께서 전 고기랑 파 넣은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해요. 단수화물 좋아하시네 다들. 8847번님께서 전 삼계탕 속 인삼이요. 아, 인삼을 좋아하세요? 어, 요거는 새로운 접근인데요. 한경화님께서 저도 닭고기파예요.

0: 준비되셨죠? 오늘의 미션은 귀여움. 다들 토하시는 거 아니죠? 귀여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귀여운 사람, 동물, 물건, 음식까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귀여움에 관한 짧은 사연도 덧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사진 전송은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 #8910,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오늘 선물은 디저트 세트. 디지털 세트라고 할 뻔했네. 디저트 세트. 네. 귀여운 사진 보내고 귀여운 디저트도 받아가고 진짜 최고다. 그러지 않아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광문화센터 카메라반 수업 시작할게요. 감미연 피처링 에릭의 파파라치 듣고 올게요.
1: Yes!

1951번님께서 7개월 아가 이윤식 먹이는 동안 고양이 도리가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둘이 사이가 좋아서 가끔 육아가 힘들 때면 슬쩍 붙어놓고 놀으라고 한답니다. 오늘 새벽에 아기가 많이 울어서 못 잤는데 밥 잘 먹는 모습에 마음이 풀리네요. 아기 의자, 이 뭐라 그러죠? 아기 식탁이 있는 그런 의자 있죠. 네, 거기에 아기가 앉아 있고요. 그 옆에서 고양이가 네, 테이블 위에 앉아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둘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는 별로 안 친해 보이긴 하는데 친하다는 거죠. 네, 고양이가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네, 테이블 위에서 네, 집사야 밥 내놔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 그래도 아기가 밥을 잘 먹어서 안심되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선물 챙겨드릴게요.

가광문화센터 이어서 위너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2431번님께서 저의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밥 친구입니다. 초등학생 같이 나왔어요. 어머 깜짝아 하면서 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너 왜 저렇게 흉측하게 웃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비열하게 생겼지? 아, 네. 오늘 저의 모습을 보이는 라디오에서 캡처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밥 친구 밥 잘 먹고 있나? 잘 먹고 계시죠? 6424번님께서 귀여운 수박 보내봐요. 수박 먹다가 마당에 씨를 뱉었는데 저절로 자랐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제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은근히, 아 은근이라뇨, 아주 매우 춤을 즐기는 새싹 댄서 폴킴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우리 제작진이 슈퍼라디오의 댄서 DJ 가비님에게 요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 폴킴은 쿨FM 남자 DJ들 중에 춤을 몇 번째로 잘 출 것 같아요? 뭐 이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가비가 예측한 쿨FM 남자 DJ 춤 서열에서 폴킴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후보는 조정식, 이현우, 박명수, 폴킴, 윤정수, 남창희, 한혜, 7명이에요. 이 중에서 폴킴은 몇 위? 아, 뭐 이걸 뭐 이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심지어 한혜님을 제외하고는 가수가 없어요. 아,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수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아, 계세요 또? 아, 몰라. 나는 좀 자존심 부릴래요. 나는 심지어 댄스 곡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춤 배운, 저 진짜 춤 학원도 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나 여기서 1등 안 하면 가비님 다시는 안 볼 거예요. 1부터 7 사이의 숫자 중에서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차디 댄스곡, 아, 혹시 차디 선배님 댄스곡으로 데뷔하셨어요? 어허,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맞다. 선배님 가수 그런 거 까먹었다. 그리고 3명. 아, 당황했네. 자, 1부터 7 사이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 비타민 영양제 드릴게요. 아, 그래도, 아, 근데 저 이현우 선배님 댄스 본 적 없는데. 아, 그래요? 이따가 노래 나갈 동안 저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아직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참고

네, 바다의 왕자라는 너무 유명한 댄스곡이 있네요. 또 냉면도 있잖아요. 차가워 너무나. 아, 이거 좀 위태위태한데. 전한별님께서 2위, 폴킴님 2위 예상해봅니다. 제발 맞아라. 그래, 우리 2위라도 가보기로 해요. 네, 2위 나쁘지 않다. 박재은님께서 3위, 명성 가수의

아무따 폴킴이 1위죠. 1위 등극 예측해봅니다. 패션도 관심 많고 다재다능한 폴킴님 화이팅이에요. 3890님께 선물 드릴게요. 3890님 선물 제가 따로 챙겨드릴

정혜님께서 봐봐요 여러분 자꾸 저 가래끼잖아요. 조정혜님께서 하느님 잘 추세요. 키스더라디오 SNS 가면 댄스 챌린지 엄청 많아요. 아이돌만큼 있어요. 하느님은 잘 추실 것 같아요. 리듬감이 좋아서 잘

폴킴의 있잖아 듣는 동안 제가 이 그 이현우 선배님 그 꿈 댄스 라이브 무대랑 하혜님 춤이랑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 쿨FM은 춤이 없다. 거의 약간 하혜님 춤 동작 나랑 비슷하고요. 이현우님은 아예 꿈 그 뒤에 계신 댄서분들만 춤추시고 아예 춤을 아예 한 동작도 안 추시는데요. 근데 제가 문득 갑자기 드는 생각에 왠지 남창희님이 춤을 잘 추실 것 같은 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왠지 남창희님이 몸이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면서 춤 잘 추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네 쿨FM에는 네, 남자 댄서는 없다 없는 것 같다. 네 2등이나 해서 다행이다 그나마. 네 우리 가비 씨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6574번님께서 우와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거 정말 오랜만인데 DJ분이 바뀌셨네요. 반가워요 폴킴님. 날이 많이 덥고 습한데 건조하고 시원한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아 날씨가 습하니까 건조하고 시원한 노래?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조한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무미건조하게 노래를 불러달라는 걸까요? 오 신박한데요. 은희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데 은근 웃기고 귀여우시네요. 왜 이렇게 긁혀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긁힐 이유가 전혀 없는 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잘 긁혀요. 네. 자다가도 스스로 긁고요. 네. 남이 해준 말에도 긁히고 그래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폴킴 긁는 맛으로 이렇게 가요광장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놀러 와주세요. 충남 아산 온향님께서 남몰래 짝사랑하던 회사 선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친하고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여친과 삶의 방향이 다른 것 같다며 자기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0: 폴디, 제가 얼마 전에 용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대차게 짜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용기를 들여도 될지 모를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또 굳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거 아닐까요? 고백을 바로 하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밥을 먹으면서 나는 너와 방향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어필을 좀 하면서 이유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백을 하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네. 답변 오는 동안 저희는 광고 좀 들어볼게요.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권지혜님께서 그 고백 하지 마요. 니마 그 고백 하지 마요. 그래요, 좀 급한 것 같아.

모양이 맞아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같이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생겨야 저 원래 나라면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도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사랑은 콩깍지예요. 콩깍지를 먼저 씌우세요. 네, 씌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에는 모델 송인아님과 함께합니다.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하고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고민되는 일들, 화났던 일과 웃긴 썰 등등 뭐든 좋아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니 문득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폴킴의 계략 아니에요? 다들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연애 못하게 해가지고 맨날 가요광장만 들으라고. 알고 보니 DJ의 큰 그림이었어. 네, 당신들 가요광장에서 못 벗어나. 나한테 콩깍지 제대로 씌웠어. 이러면서 말이죠.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클래식화의 스위티. I like that.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초복인 오늘 비가 그친 뒤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돌발 구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4차로인은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탄천 1교 지나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복정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울 요금소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이후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정체 구간 남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부천 나들목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후 서운분기점 진출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이 구간 양방향으로 한 개 차로씩 통행이 어렵습니다. 미리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0: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7288번님께서 폴디 저 칭찬받을 일 있어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체지방 3kg 빠졌어요. 매일 열심히 토마토 먹으면서 나름 열심히 식단 운동했는데 축하해주세요. 근데 아직 몸무게는 많이 나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체지방 3kg는요 몸무게 3kg 빠진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완전 축하드려요. 진짜 이대로 쭉 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사실 사람이 뭐 치팅데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다 뭐 술 약속이든 뭐 회식이든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몸무게 쪘다고 실망하거나 그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체지방 3kg가 빠진 거는 정말 한 6kg가 빠진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루는 또 제자리로 갔다가 또 다시 다음날부터 열심히 하고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희님께서 청주는 밤새 비바람 치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 해놨어요. 여의도는 어때요? 폴림덕이 여전히 화창? 밖에 화창한가요? 아, 안 화창하대요. 밖에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네, 지금 밖에 계신 특파원 날씨 어떤가요?
2: 흐려요.
1: 아, 좀 전에는 라디오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해가 쨍쨍한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좀 어두컴컴합니다. 네. HY님께서 폴디 저는 새싹인데 라디오 듣다가 너무 좋아서 정착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산은 정말 덥습니다. 오, 진짜 이제는 어디 안 더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이 더위가 두 달 정도 갈 거라는 얘기를 어제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가 아니고 두 달이라고요? 제가 이랬는데 두 달 우리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아요.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혜나님과 돌아올게요.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6: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6: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6: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6: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연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다 됐고요.
1: 판타지 로맨스 가능합니다.
0: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1: 아저씨 사랑해요.
0: 여러분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1: 팀 거강의 각색과 연출로 풀배우와 송배우가 리얼하게 소개할게요.
0: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수요일에 송배우님 가강의 키캠 무대 송혜나님 어서오세요.
1: 네, 딱딱딱 무대 송혜나입니다. 아, 이 수식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4563번 님도 그러니까, 하이 딸깍딸깍.
1: 딸깍딸깍.
0: 아, 좋겠다.
1: 아니, 정효미 님께서 네. 딸깍딸깍 해나님 어서오세요. 폴디가 해나님 딸깍딸깍 수식어 뺏으려고 키캡 만든 거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0: 저 키캡 만들어 왔잖아요.
1: 아니, 키캡을 몇 개나 만드신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혹시 이제 어쨌든 상품으로 나갈 거니까
1: 네.
0: 좀 여러 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1: 근데 진짜 예쁘다.
0: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너무 잘 만들었다.
0: 그쵸?
1: 네.
0: 아, 저 소질 좀 있는 것 같아요.
1: 캐릭터가 그냥 예쁜 거 귀여운 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0: 저 딸깍딸깍 씨. 저 딸깍딸깍 누나.
1: 좋은 데 가서 많이 만들었네.
0: 근데 이게 네. 파츠 고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1: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서 그죠?
0: 너무 많아서
1: 이 조합이 진짜
0: 고르다가 허리가 정말 부서

0: 왔어요. 야외에서.
1: 어제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감독님, 네. 비 싫어해요? 이거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맞아도 오늘은 아닌 것 같다라서 어제 취소됐거든요.
2: 아니 솔직히 그거는 출발도 하면 안 됐어요.
0: 출발도 하면 안 되는데 감독님 취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1: 전 진짜 무슨 하늘에서 누가 물을 갖다 들이붓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나의 축구의 열정은 이거만큼 세야 되나 싶어가지고 감독님께 연락을 드린 거죠.
2: 아 저 했으면 아 했으면 100% 감기 걸렸어요.
0: 아 그렇죠. 안 하길 잘했죠 뭐.
2: 이 경봉님께서 해나님 다리 너무 길어요.
0: 어머나.
2: 반성하세요.
0: 어, 제가 오늘 좀 짧은 팬츠를 입고 와가지고
2: 네. 반성까지.
0: 감사합니다. 네 오수진님 모양 오늘 몬자도 예쁘잖아.
1: 그럴까요?
0: 아 그러게요. 아 제가 사실 강한 올 때마다 메이크업을 안 하고 가지고 모자가 편하더라고요.
1: 아 다 그러니까 보통 라디오에서
0: 네.
1: 라디오에 메이크업을 하고 오나요?
0: 어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1: 아,
0: 왜냐 보라가 있으니까.
1: 아네 누나는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화장
0: 아니요,
1: 안 한 게.
0: 여기 되게 예쁘게 뽀샤시하게 해주셔가지고
1: 티가 진짜 안 납니다.
0: 다음엔 메이크업 좀 하고 올게요.
1: 그러고 보니까
0: 네.
1: 회식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0: 메이크업 하신 거 봤죠?
1: 아 그러니까 한 번도 그날 처음 봤네요.
0: 맞아요.
1: 어, 그날 누나가 네. 얼마나 멋지게 하고 왔던지.
0: 그럼요. 또 여기 올 때도 다른데.
1: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8456번님께서 여의도 우중충하다고 하지만 스튜디오는 해나.
0: 어, 감사합니다.

0: 춤 못 추게 생겼다.
1: 어, 아까 오면서 들었어요.
0: 네, 뭐 막 저를 맨날 이렇게 놀리기만 하는데 갑자기 뭐 다리가 너무 길고 스튜디오가 해가 나. 여러분.
1: 아, 괜찮아요. 이런 온도 차이도 좀 있어야죠. 아. 네.
0: 4974번님께서 폴님은 본인이 공유라고 하시더니 도깨비 연기는 살짝 실망스러워요.
1: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다가 좀 민망하셨던 것 같아.
0: 그게 아니고 좀 진심을 담고 싶었는데요. 네. 너무 길었어. 너무 세 줄이었어. 그래서 막 라디오 너무 지겨워지면 안 되는데 좀 빨리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것 때문에 하느라,
0: 너와 함께.

0: 우주가 굉장히 또 예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무주에서는 뭘 할 수 있죠? 저는 그 무주에서 행사 때문에 가보긴 했는데 다른 걸 딱히 못 해봤어요.
0: 아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요즘엔 덥기도 하고 뭐 계곡 쪽으로 가시면
1: 아 계곡 있으니까 어 무주 좋은데요. 네. 무주 가는 거 추천합니다. 또 2014번님께서 지난주에 가강회식 잘하셨나요? 두 분 그날 더 친해지셨어요. 어떤 얘기 나눴어요? 궁금하다. 혹시 서로 말도 났어요?
0: 그러게
1: 말은 나도 놔주세요.
0: 네, 근데 그날도 한 조금 지나서 반전대 한 것 같긴 한데 네,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1: 저는 그냥 누나 누나 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0: 잠깐만 뭐 봐요. 쌤, 저 오늘 남친이랑 1주년이에요. 쌤, 저 옷 살 건데 이거 어때요?
1: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하고 왔습니다.
0: 지가 나를 어떻게 쳐지다 아픈 씨.
1: 어떤 날은 내내 울다 갔고.
0: 아니 이거 그냥 재촉인데 걔 환상 이별 같아요. 아 나 진짜 열받네.
1: 어떤 날은 화만 내다 갔죠. 그리고 회원님 식단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톡을 보내면 톡으로도 늘
0: 쌤 이거 뭔가 새 연애 티내려고 올린 사진 같지 않아요?
1: 전남친 관련 토크만 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톡을 보냈습니다.
0: 쌤 내 남자친구 해줘요.
1: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뛰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지? 사귀자는 건가? 뭐야 그동안 나 좋아했던 거야? 아 근데 왜 나 설레고 있지? 내가 회원님을 좋아하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톡이 하나 더 왔어요.
0: 쌤이 내 남친인 척하고 사진 좀 찍어줘요. 전남친만 볼 수 있게 프사해놓을래요. 저쪽에서 먼저 여자랑 찍은 사진 올리면 나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1: 뭐 제가 생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설렜고 회원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주말에 둘 다 꾸꾸를 하고 만났는데요.
0: 쌤 더 붙어봐요. 귀엽게 뷰. 아 나 살짝 안아봐요. 빨리
1: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사진 찍고 운동 얘기하면서 퀴노아 닭가슴살 샐러드 먹고 헤어진 게 전부긴 한데요.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남사친들도 분명 있을 텐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리고 진짜 의심되는 포인트는요. 저와 찍은 사진을 전남친만 볼 수 있는 프사로 해놓겠다 했었는데 저한테도 보이고 우리 센터 동료 쌤한테도 보여요. 아무래도 전체 공개 프사인 것 같아요. 대박이죠.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전남친만 보이는 프사로 해놓겠다며 커플 사진을 찍어간 회원님이 전체 공개 프사로 해놨어요. 이거 혹시 사인, 시그널일까요?
0: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익명을 요청하신 닉네임 천호동... 이분도 양심이 없네. 천호동 손석구님 청년 로맨스 사연이었어요.
0: 로맨스긴 로맨스네요.
1: 자기 정말 너무 자기는 우리 형준이 이름 또 꺼내놓고는 자기는 손석구라고. 네 구씨 천호동 구씨. 아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저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너무 시그널 아니에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남자친구 있을 때도 이 회원님은 막 수다를 막 엄청 잘 했잖아요.
0: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남자친구 해줘요라는 그 말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진짜 마음에 드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1: 아 근데 이거는 그 여자 회원님이 행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렇게 캐주얼하고 거리낌 없이 하시던 분이 이렇게 하니까 더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좀 밝은 분이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시그널이 있어서 좀 진전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랬다가 회원님이 갑자기 탈퇴하면 어떡해요.

0: 9030님, 저도 고지식해서 그런가 이런 애매한 플러팅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면 그냥 직구로 던져야지. 왜 전남친 핑계로 플러팅을 해요? 그 여자 별론데요?
1: 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연주님은 사진은 미리 찍었으니까 이제 고백만 하면 되겠네요. 고백 기다리는 게 아닐까요?
0: 오, 그럴 수 있죠. 네, 4672님도 전남친과 연애할 때 그 전남친이 손석구님을 살짝 견제했던 걸 수도, 그래서 일부러? 오, 그런 거 있지. 너 왜 맨날 거기 가서 맨날 왜 그 사람한테 계속 운동해? 막 이랬던 거 아니야?
1: 아, 제가 근데 제가 저희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요. 네. 우리 그 천호동 손석구님이 네. 본인의 사진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손석구를 닮았는지 아니 본인 피셜 손석구인지. 이 구씨도 다양한 구가 있거든요.
0: 다양한 구가 있죠. 그래도.
1: 근데 만약에 진짜 손석구다. 누가 어. 오 있어 손석구다 이러면
0: 전남친은 질투했던 거다?
1: 질투할 만한 사람한테 한 거. 아 그리고 진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의견이 네.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더 의견 받아볼게요. 네 노래 듣고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란의 고백 직전.

0: 나 진짜 어딘지 알려줘봐요. 제가 상호명 오픈해드릴게요. 가서 확인 좀 해줘봐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 동네 사시면. 네. 나 진짜 궁금해. 성현님은 경험상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만 하고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헬스장에서는 운동만 하는 게 좋습니다.
1: 아, 뭐 그렇긴 하죠.
0: 아, 그래도 뭐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1: 2932님, 근데 진짜로 손석구 씨가 설렜던 거는 그분이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냥 더 빠져드세요. 그러다 보면 여자분이 알아서 리드할 것 같은데.
0: 아, 이런
1: 근데
0: 것도...
1: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네. 어쨌든 여성분이 먼저 이렇게 막 더 적극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뭐 네. 플러팅이든 그게 그냥 장난이든 뭐든. 근데 그거로 인해서 설레셨

0: 어? 뭐야? 책 반납 오늘까지야? 아 빨리 책 읽어 저쪽 아 다 읽었다.
1: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반납 직전에 속독으로 읽어내고요. 친구 생일 모임이 있을 때도 미리미리 선물을 좀 사두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0: 가는 길에 조금만 돌아가면 백화점 하나 있으니까 거기 들렀다 가면 되겠지. 아 뭐 사가지? 아 검색 좀 해볼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베스트 5. 요거 한번 볼까? 이거 좋다. 근데

0: 하면서 해야 아이디어도 잘 떠올라요. 음식 만들기도 그래요. 급하게 해야 맛있어요. 어, 그래요? 음식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시켜서 접시에 옮기시나 보다.
0: 아, 그런가?
1: 아, 근데 급하게 하면 또 뭐 그래요. 더 집중이 될 수도 있는데 급하게 항상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힘들긴 해요.
0: 아, 그쵸. 좀 놓치는 부분도 네,
1: 좀
0: 있을 수 있고
1: 진땀이 나기도 네.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5518번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인 저는 사연을 듣기만 해도 심장이 조마조마 쪼글거려요.
0: 반대쪽은 그러실 수 있겠다. 1603님 그래도 늘 다 되니까 미루는 거예요. 다 나름 이것도 계산적이라고요. 맞아요.
1: 창조경제인데요. 네. 어허. 0039번님께서 파워 J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0: 힘드시겠다. 근데 저는 J분들이 진짜 일일이 그걸 하나씩 다 정하시잖아요. 네. 전 그걸 하나하나 다 정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네.
1: 아니 그거를 정말 정말 한 1, 2주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네. 하나씩 체크하면서 아 물론 이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미리 챙겨두는 거니까.
1: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짐을 미리 한번 다 싸봤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여행 전날 다 뒤집어 엎어져요. 다시 새로운 걸 다시 쌓고 싶어서.
1: 네, 그럴
0: 옷이나
1: 수 있겠다.
0: 의상이나 이런 게 자다가 눈 떴는데 내일 그걸로 바꿔입을까? 이렇게 하면서 다 바뀌어져요.
1: 마음이 바뀌니까. 네. 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누나는 이렇게 당일날 싸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1: 네. 5196번님은 저는 메모 작성하고

0: 어릴 때부터 발등에 불이 붙어서 내 발이 타고 있을 때 그때 울면서 해요.
1: 근데 맞아. 힘들긴 하죠. 맞아. 몰아서 하면.
0: 맞아. 급하게 선물 사고 이런 거 힘들어요.
1: 0304님. 저처럼 미루기 대마왕을 본 적이 없는데요. 비행기 예약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엔 공항 가서 출발 2시간 전에 데스크에서 표 샀어요.
0: 대박. 어? 이게 돼요?
1: 이게 돼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0: 너무 철저하게 선을.
1: 아, 진짜 정말 대마왕이시네요.
0: 이거는 근데 낭만 있다.
1: 아 근데 대단하다.
0: 뭐 이런 분들 약간 이럴 것 같지 않아요? 티켓이 없어. 나 그럼 딴 곳 가지. 딴 거 비행기 티켓 있는 거 사서 가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낭만 있어. 2839번님은 캠핑 가서 먹을 거 시간별로 계획 다 짜나요? 냉동식품은 미리 주문, 생물은 전날 도착할 수 있게 하고요. 캠핑 가기 일주일 전부터

0: 전소미의 패스트포워드 듣고 왔습니다. 송인아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실시간으로 보내준 사연도 하나만 읽어볼게요.
1: 네.
0: 읽어주시겠어요?
1: 네, 8692님 패밀리 난폭 드라마입니다. 동생이 저를 언니라고 안 부르고 자꾸만 야 너 쟤 이렇게 칭해요. 수십 년째 뭐라고 하고 있는데 들어먹질 않아요. 이쯤 되면 한 대 때려서라도 바꿔야 할까요? 두 분은 동생들에게 어떻게 불리나요? 들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는 순간 네. 이건 평생이거든요.
0: 맞아.
1: 네.
0: 저는 오빠라고 하긴 하는데 그 존중받는 오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냥 저랑 비슷하네요.
0: 그냥 호칭만 오빠.
1: 아니, 저도 네. 언니라고 호칭을 하는데 네. 이제 제 동생도 먼저 결혼도 했고 또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 네. 그냥 저는 그냥 진짜 전이 왜 저래? 진짜 네. 이런 느낌이에요.
0: 마지못해 네. 언니 오빠라고 하는 거지. 네. 아 근데 뭐 지금은 좀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나이 먹고 나면 오히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아니면 너무 열받으시면 동생이 싫어하는 뭐 단어 있으면 그걸로 한번 불러보세요.
0: 맞아. 역으로.
1: 네. 역으로.
0: 그리고

0: 생각 드는 시기가 올 텐데
1: 네.
0: 그게 오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1: 맞아요. 네.
0: 민중기님께서 그냥 흔하디 흔한 경우입니다.
1: 네. 9820님 저도 오빠라고 부르기 싫어서 어이 이래요.
0: 아니 어이는 너무 했잖아. 어이 어이 김서방. 8856번님께서 우리는 안 불러요. 그래 불러주는 게 어디예요.
1: 그러네. 9565님도 저는 툭툭 쳐요.
0: 아니 남이냐고요. 남이냐고. 수현님은 우리가 왜 우리의 형제 남매를 호정 메이트

0: 형제 뭐 친구 결국에 친구예요. 나이 뭐 중요한가요?
1: 맞아.
0: 네. 그냥 나중에 그니까 어 너 나한테 반말하니까 밥은 너가 사 이렇게 해보세요. 결제 너가 괜찮다. 해. 어 너가 해. 자 저희는 아 하나만 더 볼게요. 8567번님께서 저희 언니 50살인데 전 아직도 성 붙여서 이름 불러요. 아 김태형.
1: 아 송혜나 뭐 이런 거 있지. 어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데. 아, 송혜나 이러는데.
0: 혹시 이거 8567번 동생 아니에요?

0: 얘기예요. 딱 얘기예요. 아 진짜 5102번님께서 저 배달앱 하는데요 생수 문 앞에 두시는 분들 많아요. 한 통씩 꺼내서 냉장고 넣어 드시나 봐요. 아, 네. 아 이런 분들이 많나 봐.
1: 그러게요. 오. 네. 혹시 알바분들 저희 집 앞에 생수통 있으면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0: 아니 근데 해나는 누나 집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1: 그러네.
0: 선영님께서 천호동 손석구님 다음 주에 후기 부탁드려요.
1: 궁금해요. 어, 진짜. 부탁드립니다.
0: 기왕이면 본명까지 같이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코너 마무리하면서 누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1: 네, 다음 주에 봐요.
0: 다음 주에 봬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미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Every expert, 모든 전문가는 once a beginner, 한때 초보였다. 초보 시절의 흑역사가 나중엔 시그니처 개인기가 되기도 하죠. 그 똑똑하다는 AI도 가끔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딴소리하고 혼자 삼천포 갔다 오잖아요.

리센느의 프리티 걸로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가비의 스브레디오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든 전문가도 당연히 초보 시절이 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구독자 다 0명부터 시작한 채널일 테고 또 운전할 때도요. 처음엔 다 초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레디오 개근 프로젝트 시작할게요. 아니 연프 볼 때도 짜릿한데 개프 할 때 정말 더 짜릿하거든요. 이거 중독입니다.

0: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안 듣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오케이. 일단 한번 세 번째로 가볼게요. 부름타키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요즘 일하면서 흥얼거리는데 퀸디 라디오에도 자주 나와서 너무 좋아요. 완전 브며들었다. 브며들으신 1098님. 예, 또 이제 성공하면 부름타키 들을 수 있거든요. 전화 받아주실 거라 믿으면서 제가 한번 가볼. 설마 이것까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가비의
1: 슈퍼 라디오.
0: Oh my god! Let's go! Let's go! Yes! Yes! 안녕하세요!
1: 네네네. 네.
0: 혹시
1: 안녕하세요.
0: 통화 가능하세요?
1: 네, 돼요.
0: 오! 웬일이야! 1098님,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나요?
1: 아, 네. 여기 전주 살고 있는 32살 쇼핑몰 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전주도 듣고 계셨구나.
1: 네네.
0: 저희가 지금 개근 프로젝트라 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1: 네.
0: 혹시 어떤 쇼핑몰을 좀 하세요?
1: 아, 그냥 취미용품 같은 거 팔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0: 취미용품?
1: 네네.
0: 오, 약간 말랑이 같은 걸까요?
1: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 그건 안 하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대충 알 것 네. 같아요. 느낌 살짝 오거든요. 네. 어떻게 저희 라디오 늘 듣고 계세요?
1: 매일 듣고 있어요.
0: 어머.
1: 사무실에서 맨날 크게 틀어놓고 친구랑
0: 어머어머.
1: 맨날 주 7일 다 듣고 있어요.
0: 감동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그러면은 들으실 때요.
1: 네.
0: 우리 사장님 가장 좋아했던 코너 어떤 거 있으세요?
1: 저 수연파 제일 좋아했어요.
0: 그 연애 이야기 하는 거.
1: 네.
0: 우리,
1: 네.
0: 저도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1: 네.
0: 혹시 연애 고민 있으세요?
1: 아니, 없어요.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0: 근데 남 연애 고민 듣는 거 참 재밌죠?
1: 네네.
0: 가끔씩 이게 문자도 보내주고 하세요?
1: 문자는 개근 문자랑 뭐 그런 거는 꼭 보내고 있어요.
0: 감사해요. 저희 또 슈퍼라디오에 네.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알려주실래요?
1: 없어요. 언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0: 정말요?
1: 저 진짜 자기 전에 또 들어요. 라이브 영상.
0: 정말요?
1: 완벽해요. 더 하실 게 없어요.
0: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1: 네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098님.
1: 친구랑 잘 들을게요, 매일.
0: 네. 아니,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1: 네.
0: 소통 많이 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주치를 또 들어주세요. 쭉 쿨 FM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
1: 근데 뭐지? 어플로 네. 듣고 있어요. 전주여가지고.
0: 그러면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네. 들으시는 거예요?
1: 네.
0: 와, 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098님.
1: 네, 화이팅이에요. 네.
0: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0: 앞으로도 저랑 같이 함께 해요.
1: 네, 쭉 할게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브 라디오. 저희 요즘 슈퍼라디오 여기저기 홍보하는 슈로거 하고 있잖아요. 아주 감동적인 슈로거 글이 왔어요.

그랬다고요. 그럼요, 저희는 노래를 듣고 슈퍼라디오의 AI 게스트통의 뉴스통 만나볼게요. CNBLUE의 이렇게 예뻤나?

0: 이나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톤,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톤입니다.
0: 반가워 게스톤. 게스톤, 너 MBTI 있잖아. 완전 T지. I'm like TT, just like TT.
1: 가비님, 저는 소프트웨어라 MBTI는 없어요. 그런데 가비님 때문에 점점 F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나 때문에? 왜?
1: 가비님 말에 공감이 안 가도

0: 요. 드디어 큰맘 먹고 한 시간 동안 불려서 각질 싹 다 정리했답니다. 이제 내일부터 누드발 갑니다.
1: 9833님이 투머치 발각질 제거 소식까지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많이 친해진 것 같긴 해서 기분 좋네요. 아니 나도 사실은 샌들 신고 싶어요. 예쁜 거 신고 싶은데 조금 내 발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패디라도 하고 해야 하나 걱정했었는데 발각질 제거하면 뭔가 맨들맨들 예쁠 것 같긴 하네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수동아 이제 퀴즈 가자.
2: 네, 제가 지금부터 모창으로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곡명을

0: 오늘 수고했어. Bye.
1: 네.
0: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다시 올게요.
2: Keep asking for this.

하면서 이렇게 돈을 뭔가 약간 내야 될 일이 있다? 얼른 내줘야 돼요. 엘님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친구랑 뭐 먹을 때 엘님이 카드 내지 마세요. 진짜 이게 뿡뿡이 낀 사람이 성낸다더니 엘님 이거 너무 기분 나쁜 일인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깨톡 프로필에 누구누구 내 돈 안 갚음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가비 엘님 편으로 다이브. 가비님, 돌 안 된 아기 육아하면서 중간중간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맘입니다. 오늘따라 아기는 안 자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너무 지쳐요. 그냥 다 두고 쉬고 싶네요.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긍정의 힘! 그거 좀 주세요. 이 11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아기 키우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나 이거 처음 들어요. 엄청난 건데 그 돌 안 된 아기는 새벽에도 또 자주 깨고 그래서 더 힘들잖아요. 한시도 눈 뗄 수 없고. 근데 자격증 공부까지 틈틈이 하시는 이 11

여러분 편 들어드리는 가비 bless you. 오늘 소개된 L님과 이 110님께는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우리 먹고 힘내자고요. 저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여러분 편 들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속상한 일 있거나 뭐 화나는 일 있거나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일 있거나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거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있어요. 저희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옥상달빛의 밸런스.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11시 라디오쇼 DJ 박명수 씨랑 퀸즈데이 함께 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룬5의 Sugar 듣고 3

0: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건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아주 정석적으로 해볼 거예요. 3, 2, 1, go! 가위, 바위, 보! 아시죠? 여러분, 저랑 같은 거 내시는 분에게 이제 저희가 가비리카노 드리는 거예요. 딱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드릴 건데요. 저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랑 같은 건 내신 분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0: 박명수가 하던 가비가 하던 누가 라디오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알리는 그런 기간이니까.
1: 그쵸.
0: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좋게 나올 거라 믿어요. 예.
1: 어, 근데 제가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그럼 들었죠. 예. 오다가다 들었죠.
1: 어, 정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DJ 하는 거?
0: 하는 건 뭐 좋은 조건이니까 하시겠죠.
1: 아니라요. 네. 듣고 선배로서.
0: 예. 아니 문제 없어요.
1: 아 문제 없으시다.
0: 언제나 밝고. 네. 어 가비의 어떤 그 장점을 보여주니까. 네. 특별히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1: 아 정말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0: 예. 네네네.
1: 아니 안 그래도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3개월 차예요, 선배님.
0: 예예. 예.
1: 이번이 처음이고요. 청취율 조사가. 이럴 때는 어떤 걸 해야지 좀 오를 수 있는지.
0: 어 이럴 때는 일단 네. 좀 그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을 많이 불러야 돼요. 왜냐면 저 채널을 고정시키려면 네.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이나
1: 네.
0: 정말 화제가 되는 분들을 좀 모시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선물을 뿌려야죠.
1: 선물을 뿌리고
0: 여기 선물 몇 개 있어요?
1: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희.
0: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78개.
1: 아 그래요?
0: 예,
1: 저희는
0: 예.
1: 몇 개예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0: 아니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1: 와, 78개.
0: 저는 11년째 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 좀 네. 그럼 주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0: 그게 이제 안 될 거예요. 왜냐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 방송에다 넣은 걸.
1: 된대요, 할 수 있대요.
0: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1: 아 지금 피디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0: 차라리 유통기한 지나고 버릴래요 그냥. 예, 유통기한 지나고 버릴래요. 남 주는 거 되게 싫어요.
1: 아, 왜? 아 78개나 있으신데 좀 주시면 아유, 좋죠.
0: 100개 채우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100개 채우려고. 예, 국내 최초입니다. 선물 100개 채워가지고 쇼하려고요. 쇼. 좀 기다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아니 저 궁금한 게요.
0: 뭘 이렇게 궁금해요?
1: 선배님도
0: 예.
1: 청취율 조사 나오면 예. 1일 1비 하고 그러세요? 좀.
0: 뭐 그렇긴 한데 막상 잘 안 나와도
1: 네.
0: KBS 대안이 없어요.

0: 꾸준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닌다는 게 와. 그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저 KBS 라디오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저 늦게 온 적이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전에 한번 폭우 와가지고 네. 폭우 와서 한번 한 5분 정도 늦은 적 한번 있어요. 예, 예.
1: 늘 그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늘 네. 개근한다. 나는 꾸준하다.
0: 저는 한 11시 생방송이면 무조건 10시 반에 와 있어요.
1: 그러면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루틴이 궁금해요.
0: 루틴 왜요?
1: 그냥 라디오 DJ의 루틴 궁금하달까요?
0: 그냥 눈 뜨면 일어나요. 예, 예. 오늘도 살았구나 하면서 일어나요. 예, 예, 예.
1: 아, 몇 시에 눈 뜨시는데요?
0: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7시나 8시 정도 일어나요.
1: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네, 네, 네. 그래서

0: 뭔가 어떻게 하면은 될지 모르겠는 그 불안감에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예, 근데 예. 되게 잘하시잖아요.
1: 그거는 이제 아직 그 경험이 많이 없어 그렇고 저는 뭐 진짜 방송 생활을 한 35년 했잖아요. 네. 일반 분들과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잘해요.
0: 예. 그러니까 저 그게 예. 궁금해요. 저는 일반 분들이랑 네. 조금 어렵거든요.
1: 네.
0: 왜냐면은 아, 무례하지 않을까? 뭐 이분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그런 고민이 많아서
1: 예. 어떻게 싫어하지 않는 분들을 고르세요. 싫어하는 분들은 고르지 마세요. 예.
0: 싫어하는 분들은 딱 티가
1: 일단,
0: 나죠.
1: 일단 적극적으로 일반 분들 일단 라디오는 이제 전화가 이제 오는 경우는 뭐 가비 씨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대면 피하시는 분들 계시고
0: 아, 그쵸.
1: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분들 계세요.
0: 아,
1: 예.
0: 그런 분들.
1: 그런 분들 딱 그 카메라 하나 그 마이크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3: 더워?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4: 여름 부두 속의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5: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6: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원하는 거 딱 하나는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예. 돈만 많으면 돼요. 예. 여유 있는 분이 여유 있는 분이면 돼요.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으면 입술도 도톰해져요. 예.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입술도 도톰해지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1: 성공한 사람 봐 봐요. 다 입술 도톰하지. 예? 안 그래요? 예.
0: 아니, 그렇기는 한데 저는 예. 저는 보통 이런 사연에는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하나. 예. 그거 하나는 저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에에에. 입술이 얕다고 사람 안 만나는 건 안 만나는 것은 난 아니다.
0: 어, 진짜.

0: 청춘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1: 저는 완전히 예스 예스 예스. 완전히
0: 세계 일주
1: 당장 가라. 지금 무릎이 괜찮을 때 가라.
0: 세계 일주도 좋은데 뭐 네.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예, 경험이라는 건 이렇게 뭐 좋은 곳에 가서 새로운 것도 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것도 다 좋은 경험이지만 실제로의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경험은 피땀 흘려서 뭔가를 노력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경험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디 놀러 가서 보고 경치 보고 하는 게 경험, 그것도 경험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경험은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게 진짜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1: 알겠어요,
0: 성공해요.
1: 예. 아빠.
0: 세계 일주 같은 소리 하고 세계 일주 하지 마시고요. 국내 일주 먼저 하시고.
1: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제 말이 맞아요.
1: 아니, 맞기는 해. 솔직히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어요. 오히려 현장 경험이 진짜 일할 때 더 경험이 되는 게 있겠죠.
0: 아니, 가비도 마찬가지고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1: 아니, 그쵸.
0: 근데 그 몇 년을 연습실에서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게 피땀 흘려서 얻은 그 경험으로 데뷔할 수 있는 거예요.
1: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안 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피땀 흘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세계 여행을 가고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피땀 흘려서 지금 피땀 흘려서 하고 계시잖아요.
0: 뭘 피땀 흘려요 제가?
1: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0: 그건 더워서 그런 거지 뭐 피땀 흘려. 그러면 나이 먹고 힘들 때 피땀 흘릴래?
1: 아니, 그렇기는 한데
0: 젊을 때 해야지.
1: 어차피 30대 되고 어차피 그러면 일을 해야 돼. 어차피 결혼하고 이러면 일을 해야 돼. 하기 아니, 싫어도.
0: 그러면
1: 그때 일 열심히 하면 돼.
0: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1: 젊었을 때 해야 된다.
0: 정말 피땀 흘려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놀러 가는 건 나이 들어서 놀러 갈 수도 있고 여유 있을 때 놀러 갈 수 있지만 여유가 없는데 놀러 가서 자기가 모아왔던 걸로 막 쓰면서 그럼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건데요? 가진 게 없는데.
1: 아 근데 그렇게 팬시하게 세계 일주 할 것 같지 않으시고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굳이 휴학하고 가지 마시고 그냥 방학 때 가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은
0: 그건
1: 드네요.
0: 여행이죠. 여행. 그냥 여행은 많이 가도 돼요. 여행은. 세계 일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일주
1: 방학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0: 세계 일주는 일주만 못해요.
1: 아니 방학 때가 좀 길잖아. 방학은 길잖아요.
0: 뭐 아무튼 간에 저는 경험 인생에서의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데 뭔가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경험이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노래 듣고 올게요.
0: 뭔 자꾸 노래를 들어. 음악 다방이야? 뮤직타운이야? 뭐야?
1: 아, 저희가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들었었나?
0: 아니 왜 이렇게 노래 많이 들어?
1: 김장훈의 커플 듣고 올게요.

0: 왜 기분이 나쁩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는 네. 예, 본인이 맞는 거고 만약에 가비 씨가 청취율이 안 나오면 네. 가비 씨가 되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책임지면 되고 제게 잘 안 나오면 저는 제가 책임지고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다니면 돼요. 예.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인데 저는 아, 이런 것들을 네. 35년을 겪어왔어요. 예, 별로 그렇게 좀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예,
1: 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선배?
0: 발버둥 쳐봐야 네. 해결되지 않아요.
1: 아, 그러니까 예, 느껴야 예, 되는구나. 예.
0: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0: 저는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은 네.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인성이
1: 세상이요? 뭐 보상을 누가
0: 그러니까
1: 해줘요?
0: 이제 제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뭐 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인성이 너무 착해서 열심히 하면 네. 오래 가죠.
1: 예, 인성이 중요하다.
0: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
1: 그럼 예. 가장 최근에 봤던 사람 중에 인성이 좋다 싶었던 사람 있으세요?
0: 없는 것 같아요. 다 욕심쟁이에.
1: 아니.
0: 밥이나 얻어먹으려 그러고. 아 고기 사달라 그러고.
1: 아니 뭐, 아 그건 좋잖아요.
0: 뭐가 좋아요?
1: 고기 사달라고 하는 후배 좋지 않으세요?
0: 안 좋아요. 고기 살게요 하는 후배가 좋아요. 선배 고기 살게요.
1: 고기 살게요가 예, 더 예. 좋으시구나.
0: 가비가 뭐 가비 씨가 저한테 선배님

0: 노래 굉장히 노래가 많은데
1: 네.
0: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승철 형을 제일 좋아하고 예. 네. 이승철 형을 제일 좋아하고 그 형님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1: 네, 네,
0: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보급형 이승철로 좀 20년 살아왔는데 이승철 형님의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1: 어떤 예, 노래를 예, 예. 가장 인생 노래로 꼽으세요? 그러면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 있으세요?
0: 눈물은 난 적이 없어요. 눈물은
1: 차가워.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눈물은 안 흘리네요.
0: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은 없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진짜 인생곡. 아, 이 노래는 진짜 내 인생곡이다. 제일 좋다.
0: 저는 이승철의 2년 좋아해. 2년.
1: 2년.
0: 예예.
1: 아 왜요? 왜 좋아하세요?
0: 제가 그 노래 많이 불렀고. 그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요.
1: 예, 예. 노래 그 인연을, 선율이.
0: 예, 인연 선율 선율이요?
1: 선율.
0: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는 노래 자체가
1: 네.
0: 제가 부를 수 있는 이승철 형 노래 중에 최고의 고난이도의 노래고.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1: 그러면 이걸 마지막 곡으로 들어야겠네요.
0: 뭐 했다고 마지막에 또 갑자기.
1: 아쉽죠.
0: 아니 아쉽진 않아요. 예, 전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1: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인연이라는 노래가 또 명수님과 저의 또 인연이 있지
0: 네,
1: 않습니까?
0: 그럼요.
1: 이것도
0: 그럼요.
1: 인연이잖아요.
0: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1: 아 노래는 안 불러주셔도 돼요.
0: 알겠습니다. 예. 버릇이 돼가지고요. 버릇이라서 그래요.
1: 네.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선배?
0: 지켜볼게요.
1: 네 꼭 지켜보세요. 아셨죠? 가끔 들어주시고요.
0: 그럼요. 가는 길에 항상 들어요.
1: 정말요?
0: 예예. 예. 제가 이동할 때 많이 들어요.
1: 가는 길에 그렇게 멀지 않으실 텐데.
0: 아니 이제 끝나시면 촬영으로 갈 때.
1: 아
0: 네네.
1: 꼭 들어주시고요.
0: 점심 먹으러 갈 때 들어요.
1: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밥 살게요.
0: 안영 믿고 안 듣고 이거 들어요. 예.
1: 아 제 거 들어주셔야죠.
0: 아 그러니까요.
1: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네,
1: 저희
0: 네.
1: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박명수 쇼는 저희한테 선물 좀 주시고요.
0: 알겠습니다. 예. 체크해볼게요.

0: 네네.
1: 지금 나가는 게 아니죠?
0: 네네네.
1: 그래요.
0: 광고 듣고 올게요.
1: 예.
0: 박명수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드립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0: 뉴스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5: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가비의 스프레디오 수요일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끝곡 정해져 있죠. 네, 박명수 선배님의 인생곡 이승철의 인연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볼게요. 그럼 바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천 부근인데요.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안성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2차로입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뒤쪽으로 1km 정도 정체고요. 이후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바란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바란 나들목 일대 3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중동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4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반대쪽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최양희입니다. 자, 덥고 습한 여름입니다. 하루하루 보내기가 힘이 들죠. 하지만 우리는 또 이 여름을 보내야 합니다. 오미완, 오늘 미라 완료 함께 하시면서 이 더위를 물리쳐 봅시다. 힘을 내 봅시다.
1: 전 요즘 계속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도 이렇게 더웠

0: 근데 네. 이 정도였나 아니면 이거보단 덜했나 틀림없이 저 소시적 또 뭐 저 뭐 도시락 뒷짐 보찜 들 그때 아닙니다.
1: 예.
0: 88년도 그때 당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후끈했던 더위가 있었나?
1: 있었죠.
0: 바닥

0: 기억을 해내야 될 게 많고 기억을 해내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마구 때리고 미라클들 오늘 또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와중에 또 비 피해가 있는 분이 틀림없이 있겠죠. 혹시 또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네. 하우스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좋든 나쁘든 안부 문자 넣어주시면요 바로 치킨 받을 후보를 만들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수락상에는 치킨이 올랐다고 하네요.

0: 후라이드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드시고 힘내시고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봅시다.
1: 일단 닭에게 도움을 받아봅시다.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수요일도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 첫 곡은요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를 최근에 또 부르신 분이 있죠?
0: 불렀다기보다 예. 네, 퍼포먼스.
1: 퍼포먼스를 하신 분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제 아내가 예. 네, 또 사랑꾼에서 노래자랑 가서 예. 네, 똑 떨어졌죠?
1: 떨어졌어요?
0: 네. 백예성 씨 아내하고 그럼 부인하고 황보라 씨하고 똑 떨어져서 바로 회식하러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같은 평행 이론이네요. 네. 우리도 전공
0: 노래자랑
1: 떨어졌잖아요.
0: 똑 떨어졌죠. 연예인들 중에 우리만.
1: 자, 8824님께서 올해가 작년보단 더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

0: 지금도 그래요.
1: 은행은 정말 어쩜 그렇게 시원하? 요즘 다 시원하니까.
0: 저도 오늘
1: 은행이 시원하다는 얘기 딱히 안 하는 거죠.
0: 점심에 좀 더웠잖아요.
1: 네.
0: 습하고 어제 비 오고 그래서 더운데 좀 그래서 좀 아무튼 뭐 마트에 갔는데 아 마트 가니까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안 봐도 되는 거 천천히 더워보면서 좀 피서를 갔다 온 지금 예 오늘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더워요. 더운데 혼자 있는데 뭐 에어컨 틀기도 그래고 그래서 나가서 그냥 차라리 쉬운데 시원한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1: 장문정님,
0: 예.
1: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진대요. 포항은 36도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36도라니.
0: 와, 36도예요 포항?
1: 네, 장문정님은 포항 분이시군요.
0: 포항, 포항.
1: 네, 와.
0: 한정규님, 상주에 있는 포도밭인데 폭염 경보네요.
1: 상주.
0: 포도하우스 온도가 34도를 찍고 있습니다. 더워도 참고 포도 순치고 있습니다라고
1: 하셨어요. 네, 그 이제 일하느라고
0: 네.
1: 예, 고생하시는데
0: 네, 네.
1: 그 온열 질환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더운 데서 예를 들어 1시간 있는 거하고 1시간 30분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가 봐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그리고 몸이 식어지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상주면 이제 저희 외가 쪽인데 네. 어쨌든 저도 그 어렸을 때 포도를 따 먹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 남의 포도요?
0: 저희 포도를 따먹죠. 남의 포도를 왜 따먹어요?
1: 남포도?
0: 오랜만이네요. 남포동 선배님.
1: 남포동 선배님.
0: 예. 네. 아니, 저희 집에 그 포도 그게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
1: 예. 우리 한정규님은 새싹이거든요.
0: 예.
1: 아, 그래서 일단 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1: 한정규 씨 계속 그렇게 잘 보내주세요.
0: 아유.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0: 할 수 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저 이 자리에서 절대로 못 물러납니다. 정치율 1위 안 되면 저 평생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갑니다.
1: 안 되길 바라는구만.
0: 아니요. 이래나 저래나 계속 붙어 있으려고. 1위 하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지. 예. 그리고 안 돼도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붙어 있을 수 있지.
1: 그 M 본부의 박준영 씨의 멘트. 예.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0: 받았던 문자가 좀 오는데 그래도.
1: 그러니까 오늘 요번 지난번에 사실 안 왔거든요 잘. 근데 이번엔 좀 많이 오네요.
0: 이번 주에 조사원들이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예, 어떤 좀
1: 지금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0: 시그널이 오려고 이러는 걸까요? 예.
1: 된다 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0: 그럼 혹시 뭐 시간대가 다르게.

0: 그 네가 준 건 다 없었어 벌써. 진짜 많이 먹더라.
1: 아니 얼마 못 들여서 그래요 이번에.
0: 아 그래요?
1: 예.
0: 그렇죠. 처갓집하고 나눠 먹어야 되죠 제가.
1: 예?
0: 남창희 씨 처갓집하고 나눠 먹어야
1: 돼. 아 처갓집도 좀 갖다 드리고. 에이. 왜냐면 이번에는 그 형 원래 형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반씩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처갓집 관리 좀 생겨가지고 또 가는데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잘 썰어가지고 갔죠.
0: 잘했어요. 예,
1: 그래서 형 네. 형이랑 반에 반씩 나눠 먹은 거예요.
0: 네, 잘했어요. 예, 예. 또 남으면 주시고요.
1: 1301님.
0: 아 이분은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에 어떤 예. 그 느낌으로 하셨네.
1: 저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예. 미스 라디오 듣는다고 크게 외쳤고 분노가 칼칼칼 3부 첫 곡 코너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긍디 견디의 티키타카도 재밌다고 했더니 상담원님이 긍디 견디가 뭐냐고 하네요. 미라 청취율 상승 바라봅니다.
0: 그 상담원은 우리 거 안 듣는구만.
1: 상담원까지 들으면
0: 근데 상담원님은 사실은
1: 평가가 될 수 있어.
0: 우리처럼 시끄러운 것보다 예. 그냥 잔잔하게 뭐 음악 같은 거 듣는 것도 괜찮아요.
1: 이쯤에서 우리 상담원분들도 들을 수도 있어요. 상담원님들 혹시 듣는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자 좀 주십시오.
0: 왜냐면
1: 저는 상담원입니다 하고 좀 알려주세요.
0: 네, 그리고는 뭐 정확한 그 조사를 해주시고요.
1: 네, 아니 꼭 여기 상담원이 아니더라도
0: 왜냐면 상담원님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거 예. 그냥 경음악.
1: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시간에는 일하셔요. 여론조사가 6시까지 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0: 아, 좀 쉴 때
1: 쉴 때 예. 라디오 들으시면
0: 왜냐면은 말이 힘드니까 예. 나는 노래도 아예 경음악 같은 거 있죠. 네. OST 그 가사 안 들어간 거.
1: 아 저기 어디 카페 같은 데 나오는
0: 네,
1: 거.
0: 뭐 그런 예. 걸로 좀 듣자.

0: 이주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
1: 자, 오늘 분노 이야기에는요, 남편과 아내가 등장합니다. 누가 빌런인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이 아내는요, 초복을 맞아 아침부터 마트에 가서 이것을 사와 복날 음식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드는데요. 과연 아내가 만든 복날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0: 자, 아내가 만든 복날 음식 1번 120시간 다렸다 흑삼고, 2번 전복 낙지 왕갈비까지 바글바글 끓인 해신탕, 마성의 국물 3번 파김치 장어전골, 4번 사랑과 정성으로 푹 삶은

0: 제 순서가 100번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못 사면 어쩌나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아, 꼭 사고 싶다. 사고 싶다.
1: 자, 100세트 중에 저 남은 게 10개 10세트 안 남았는데요. 삼계탕 연계 두 마리 세트 6,990원. 누나들 싸우지 마시고 순서대로 집어가세요. 자, 세일 상품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것은 토종닭 백숙, 자이언트 토종닭 백숙용 닭 한 마리가, 사람만한 닭 한 마리가 9,990원. 야, 만 원도 안 되다니 사장님 미친 게 확실합니다. 이것은 게이득 게이득 게이득. 누나도 얼른 오세요. 닭 한 마리 먼저 짓고 삼계탕 재료 모음, 황기 인삼 대추밤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 봉지도 집으십시오. 화이팅.
0: 어우, 가격이 좋다 보니까 몸싸움이 치열했어요. 저도 손을 쭉 내밀어서 얼른 하나를 집었습니다.
2: 아, 제가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3: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집었어. 안 될 거예요.
2: 아니,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네.
3: 아, 이게 좋아요. 내 거라니까.
2: 아줌마 왜 이러세요? 아, 진짜.
0: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저는 당당히 토종닭을 한 마리 집었고 집으로 얼른 들어와 뜨거운 불 앞에서 토종닭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이며 황기며 대추며 몸에 좋은 거 다 넣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한상 맛있게 차려서 내놨는데요.
4: 아우, 너무 덥다. 야,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유, 사람이라 먹는 거지 이거 귀찮아서. 자, 먹읍시다.
0: 여보, 내가 오늘 마트에 갔잖아. 가서 내가 말이야.
4: 그래. 알았어. 일단 먹자. 어? 먹자고.
0: 아, 자기는 내가 이 토종닭을 어떤 험악한 아줌마랑 어떻게 싸워서 가져왔는지 그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배고프지? 어서 먹어. 여보, 근데 어때? 이것 봐. 이 다리 봐봐. 토종닭이라 그런가 사이즈가 엄청 크지. 와, 다리도 엄청 커 진짜. 와, 거기서 막 사람만 하다고 그랬었거든. 진짜 와, 진짜 커. 더 쫄깃하고 맛있지.
4: 아, 사람 다리만 하네.
0: 아니, 당신이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내가 몸에 좋은 거 다 넣고 푹 고왔잖아. 이거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국물까지 싹 다 먹어야 돼. 알았지? 쭉 먹어.
4: 아유, 고맙네. 그래, 먹을게.
0: 아유,
4: 잠깐만.
0: 어, 당신 잘 먹을까. 너무 좋다.
4: 국물이 아주 진국이네.
0: 아, 국물까지 다 먹었네. 잘했어. 맛있었어?
4: 고마워. 그 먹긴 먹었는데 이게 닭인 거지? 말다리 아니지? 아유, 질기다. 야,
0: 어?
4: 이 토종닭은 질겨 확실히. 애들이 많이 뛰어다녀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난 근데 뭐 당신이 너무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감사해서 먹었는데 토종닭은 좀 별로더라고. 이게 사실은 그 닭은 물에 빠진 것보다 기름에 튀긴 게 맛있긴 하지. 치킨 시켜 먹는 것도 낫고. 다음엔 그렇게 먹자.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양념만 후라이드 반이면 취향도 딱 이렇게

0: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 속에 선물 받는 퀴즈 분노에 이어서 노래는요 리미와 감자의 치킨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1: 그렇습니다.
0: 사랑과 정성으로 푹 삶은 토종닭 백숙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양구님께서 정답은 4번 백숙입니다. 김숙 누나 아니죠. 8333님 저도 분칼 들으며 저녁에 먹을 토종닭 입수 예정이요. 꼭겨 입수 했네. 어, 잘하셨네. 아우, 전복도 들어가고 뭐 아유 네. 맛있겠다. 예. 자 8333님 자 불 조심해가지고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 압력 쏘시네요. 예, 푹 해가지고 잘 끓이시고 03612 와 대형마트 왔는데 닭이 다 팔렸네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5888님 아 이 사연이었구나. 이 남편 올해는 안 튀겨졌나 모르겠네. 작년에 튀겨졌겠죠. 이기용님 긍디 너무 잘하십니다. 마트에 온 줄 알았어요. 이금서님도 화려한 판매 멘트에 빠져듭니다. 김자님 남편 말투부터 진짜 짜증 지대로다. 먹지마 먹지마. 김영숙님은 어이구 우리 집 누구 같네요. 장사장님 아버지요 1절

0: 보여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지하철 2호선에 미스터 라디오 광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1: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진을 네. 보면
0: 예.
1: 그 사진 찍은 사람 성격이 좀 나와요.
0: 어, 예.
1: 저 사진도 제가 보기에는
0: 어, 뭐. 자, 네. 그렇습니다. 네.
1: 지금 먼발치에서 살짝 네. 찍은 거죠.
0: 지금
1: 잘했어요.
0: 밖에 네. 우리 미라클이 오셨네요. 아까 구조 신호를 보내시고 계셨는데 보니까 독일 지부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파리구사님 독일 지부장입니다. 미라 지금 보러 들으러 왔어요.
1: 네, 야, 아니, 너무 뛰지 마. 더워.
0: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열어주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독일에서 왔어요.
2: 네.
0: 아이고. 아, 독일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1: 자. 독일 인사 뭐야? 구텐탁?
0: 예, 구텐탁.
1: 구텐탁.
0: 예, 아니.
2: 가지고 왔어요.
1: 네.
0: 뭐, 아, 뭘 가져왔어요?
1: 선물. 네, 그건
0: 독일,
1: 알겠어요.
0: 독일 선물 갖고 왔구나.
1: 자, 독일 말로 인사 좀 해주세요. 구텐탁.
2: 구텐탁. 아, 자리가 근데 미국 학교 다니고 미국.
0: 아, 그렇구나. 독일어 잘 안 쓰고 미국 말 쓰는구나.
1: 아, 미국 말 쓰. 그렇다면 Nice to meet you.
2: Hey,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0: 네, 나이스 미츠. 아, 반가워요. 아니, 온 가족이 함께 미스터 라디오 같이 들으세요?
2: 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우리 자녀분들은 아직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1: 저 옆에 몇 살?
0: 예. How old are you?
3: 13.
2: I'm 11.
0: 아, 11살, 13살이구나.
1: 아.
0: 근데 아니, 이 미스터 라디오가 재밌어요, 듣기에? 어린 친구들이?
3: 재밌어, 너무 재밌어.
0: 뭐가 재밌어요? 재밌어는 반말이긴 한데.
1: What favorite corner?
2: 노래.
3: 미미미 미스터 라디오.
1: Yes. Thank you.
0: 어, 잠깐만. 그러면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불러줘요. 왜냐면 독일 친구가 우리 살고 있는 친구가 부르는 거니까 한번 시작.
3: 미미미 미스터 라디오. 미미미 미스터 라디오.
0: 와우!

0: 예, 네. 아, 좋습니다. 손원웅님께서, 어우, 남창희 씨. 11살, 13살 한 번에 알아들었네. 대단한데.
1: 저도.
0: 자, 11, 13 정도는 저도 압니다. 아, 정말.
1: 저도 발음 듣고, 아, 자녀가 11살하고 30살 한 명씩 있다고. 줄 알고 예 저 옆에 오른쪽에는 13살인 거죠?
0: 예 13살
1: 네 13살 아~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헤어스타일이 그 응삼이 형 헤어스타일
0: 아, 독일 스타일이야 독일 느낌이 스타일. 예 네. 독일에서 유행하는 그렇습니다. 스타일 와, 네.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우리 자녀분들 너무 좋습니다 예
1: 네, 그렇습니다
0: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경민이니까 세계적으로 노는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번 지난번에도 또 포르투갈에서도 또 보러
1: 포르투갈에서
0: 오시고
1: 맞죠.
0: 또 이렇게 또 독일에서도 오시고 네. 뭐 미국에서도 오시고 네. 일본에서도 오시고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 분들께서 저희 미스터 라디오 사랑하고 계십니다.
1: 특파원들이 예.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너무

0: 미드클래스라고.
1: 네.
0: 아닙니다. 저희 아직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저희는 더 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일단은 대한민국부터 압도적 청취율 1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로 뽑겠습니다.
1: 네, 연신님께서 찐 미라클이시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 예. 문자가 또 왔어요. 그렇습니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가십시오. 날이 좀 덥긴 한데 네. 예,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0: 그렇습니다.
1: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네,
1: 전 노래 듣고 오죠.
0: 노래는요, 한로로의 노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네, 윤정수 선생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TS푸드,
5: 코끼리 베이글,
4: 셀로맥스,
5: 서울사이버대학교,
4: 양말주문 제작은
5: 삭스킹, 베스트 슬립
4: 오터링크가 도와줍니다.
5: 그렇습니다.
4: 아, 사진을 찍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네.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5: 맞아요.
4: 아, 또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 주니까.
5: 어, 그러니까.
4: 아, 오랜만에 연예인 된 느낌이었어요.
5: 그러네.
4: 네.
5: 홍은경님이 찐팬 맞네요. 민민미 파파파 안 하셨어요.
4: 네.
5: 두 분 방구 좀 끼셔도 됩니다. 네. 이금서님께서.
4: 김연아님, 독일에서도 이렇게 유명한데 미라 1등 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5: 예.
4: 독일에서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5: 예. 한국에서 1등을 해야 돼요.
4: 압도적 1등을 한번 해보는 게 예.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다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많이 생기리라 기대하겠습니다.
5: 네.
4: 자, 남창희 씨 3부 첫 곡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3부 첫 곡 남창희 씨 준비됐나요?
5: 이 노래라고요?
4: 불러.
5: 불러라고요?
4: 예, 불러.
5: 아, 불러주세요가 할 줄 알았는데 불러 그래가지고.
4: 불러.
5: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4: 불러
5: 늘 옆에 서 있으니
4: 불러 더 불러
5: 기작고 못난 나라서 빨리 하세요
4: 조남지
5: 시간이 없어요
4: 사불러
5: 자 이 노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참 좋아하신 노래죠? 예 저희는 다시 3부로 돌아옵니다 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
6: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늘어나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 안쪽 여의교 북단 부근입니다. 여의교에서 미성 아파트 쪽으로 추돌 사고가 났고요. 사거리 중앙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시계에서 신내 쪽으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구리 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나들목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 부근에는 사고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일대로 2km 정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4: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

0: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뾰로로로롱.
1: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2: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3: Yes, I will.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윤정수 남성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1: 네.
0: 3부 첫 곡은 바로
1: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0: 조남지대. 그녀는 날 친구로 친구라 불러.
1: 그 제대로 소개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네. 자. 네.

0: 나 좀 그만 불러. 박주민님, 그녀는 날 왜 불러? 왜 불러? 이은진님, 얘들아, 나 그만 좀 불러. 아니면 아빠 불러. 김대성님, 송창식이 부릅니다. 왜 해 불러? 김명곤님, 정수는 날 쉬주곤이라고 불러. 이대근님, 와이프는 날 갑자기 여보라고 불러. 무서워. 이종원님,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무조건 미스터 라디오라고 불러. 라고 해주셨거든요.
1: 네.
0: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1: 저는요, 제 마음.
0: 네.
1: 임희영 씨로 가겠습니다.
0: 먹어도 배가 안 불러.
1: 정말 신기하죠.
0: 저는요, 이종헌님 드릴게요. 청취율 네, 조사 전화 오면 무조건 미스터 라디오라고 불러.
1: 네.
0: 나!
1: 감사합니다.
0: 정답자 세 분 발표해 주시죠.
1: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0: 네.
1: 정답자 세 분은요?
0: 8989님. 1984님, 최중현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우리
1: 독일 가족들 예. 가시면서 8294님 만난 것 같죠?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0: 정말
1: 아니요,
0: 잊지
1: 저희가,
0: 말아요.
1: 저희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저희도 잊지 못해요.
1: 밝았던 모습.
0: 네.
1: 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0: 예.
1: 아우,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저쪽에 또 있네. 잘 가세요. 이제 너무
2: 안녕.
1: 더우니까. 시원한 데로 가세요.
2: 네.
1: 잘 가, 얘들아.
2: 바이바이.
1: 우리가 좀 오래 하고 있다면 니들 꼭 커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렴.
2: See you again.
0: Have a nice day.
1: 독일에서 PD가 되면 섭외해 주렴.
0: Take care.
1: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나라도 okay. 나만 섭외해 주렴. 됐습니다.
0: 네.
1: 네.
0: 정말
1: 중요한 예. 메시지는 제가 다 전했어요.
0: 한국에서 네.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미스터 라디오가 이렇게 저 아이들에게 그쵸. 좋은 추억이 된다니까
1: 그쵸.
0: 저희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3: 좋은 바이브가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입주 가구, 신혼 가구, 가구 살 땐 양주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1: 은하수를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3: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4: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4: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3: 청소기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4: 한국기타의 자존심 덱스터기타에서 통기타,
3: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4: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3: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4: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4: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3: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

0: 어쨌든 그 수요일 코너 이렇게 하는데 날씨 체크 네. 오늘 지금 긴급하게 우리 소진 씨가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1: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예.
2: 네. 오늘 서울은 덜 더웠죠. 서울의 낮 기온이 25.몇 도인가요? 예, 지금 25.5도였고요.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려서요.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그래도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니까요. 더위에 건강 관리 잘하세요.
0: 네. 네. 아유 우리 또 네.
2: 선생님처럼 또 보여주셨어요.
0: 네. 잘하셨네요. 네. 우리 김명아님께서 날씨 요정 수리님 잘 어울려요라고.
1: 네, 날씨 요정 잘 어울리. 네.
0: 잘하셨고.
2: 근데 이게 글을 되게 예쁘게 잘 써주시네요. 네,
0: 우리 소진 씨가 잘 써요. 네. 아니 오늘 날씨가 오늘은 좀 시원하더라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2: 맞아요.
0: 네, 아침에는 살짝 시원하더라고.
2: 그리고 아침에 좀 분무기처럼 비가.

0: 네.
1: 네. 네. 네 맘을 다 말해줘.
2: 톡톡 튑니다.
0: 우리 소야 형과 함께 했죠?
2: 맞습니다. 딘딘과 소야가 함께 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또 저희 미스터라디오

0: 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굳어가지고 좀 맛이 좀 덜해.
1: 힘이 빠졌을
0: 근데
1: 때.
0: 이렇게 맛있는 걸 골라오신 건 운이 좋은 거지.
2: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는
0: 그렇습니다.
2: 거.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구혜원님
2: 축하드립니다.
0: 초밥을 구해.
1: 네, 최혜정님께서 오늘 날씨 맑음입니다. 퇴사 후에 금방 이직을 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0: 힘들어요.
1: 그런데 7개월 만에 드디어 최종 합격 소식을 들어서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제 마음은 맑음입니다.
0: 최혜정님 축하 축하 축하.
1: 7개월 동안 그래도 고생하셨네요.
3: 7개월.
1: 네,
3: 7개월은 좀 길지.
0: 길지. 네.
1: 좀 조마조마할 때 그때 딱 되신
3: 다음 회사는 조금 어려워도 더 버틸 정신과 힘이 생기겠네요. 조금이라도.
0: 그래요.
1: 네네. 맞아요. 오늘 이번 기회로 또
0: 결국엔 이게 다 미스터라디오 들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미스터라디오 들으십시오.
1: 네, 미라클이 갑니다.
0: 네, 들으시면 다 진짜 미라클이 갑니다.
1: 맞습니다.
0: 자 다음은요.
1: 네, GIGA님께서
0: 기가님이라고 합니다.
1: 기가님이라고. 예. 네. 날씨 치과 다녀왔는데요. 치과에서 치카치카 잘 안 했다고 잔소리 들었어요. 저의 오늘 마음 날씨는 먹구름이에요. 치카치카

0: 주식 때?
1: 그럼요. 예.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다행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2: 그쵸, 그쵸.
1: 아, 그건 그거면 중요해.
2: 네, 맛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자. 2406님께 소진 씨는 분명 내일 나온다에 정수영을 건다라고 했는데
2: 왜 형님 거셨어요?
1: 본인을 거시지 왜 정수영 겁니까?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0: 네. 네.
1: 0258님
0: 아 남철희 씨. 네. 0258님이 얘기했어요. 72시간 대기한 얘기는 뭐냐?
2: 72시간 거의 2박 3일.
1: 2박 3일 정도 되겠어요. 예.
2: 집에 잠깐 갔다 올 시간도 없이 기다려달라.
1: 아니, 지방이었어요.
2: 예. 네. 아.
1: 지방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2: 그 기분 압니다.
1: 예,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밤이 계속 이제 지나가는데도 아 좀 있으면 끝날 것 같다, 좀 있으면 끝날 것 같다 했는데 다음 날까지 못 찍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또
2: 맞아요.
1: 다음 날 또
2: 맞아요.
1: 아 지금 좀 쉬고 계시면 이따가 밤이 쉬어가지고 네. 밤에 좀 다시 또 오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이제 어슬렁 거려요 이제
2: 그쵸,
1: 피시방 같은데 가고
2: 그쵸,
1: 예, 이따가 기다리고 네. 있다. 그때

0: 와우. 또 고민 사연을 듣고 현명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어떤 선물 드리죠?
1: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해가지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어떤 쪽지가 도착해 있죠?
1: 네, 5416님께서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남자분이 있어요.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 가까운 사이인데요. 이게 썸인가? 그냥 친한 건가? 헷갈리는 와중에 이분에게 호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의 마음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동료분을 통해서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혹시나 소개팅을 나갔다가 이 남자분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거 소개팅 나가봐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때요?
0: 저는 안 나갑니다.
1: 저도 안 나갑니다.
0: 정수영은요? 뭐 안 들었죠 지금?
2: 일단 나갑니다.
1: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2: 다른 동료분을 통해 소개팅에 들어왔어요.
1: 근데 전 지금 마음에 드는 분이 이미 생겼어요.
2: 네.
1: 근데 소개팅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해주신 분은 이 마음이 가졌다는 걸 이제 모르는 상태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건데 형님은 이제 소개팅할 때
2: 모른 척하고 나갔다 오면 되죠.
1: 아 그래요?
0: 아니 근데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회사 동료분이잖아요. 다른 그쵸? 분이 또 그렇기 때문에 소문 날 것 같아. 소개팅 나갔다고.
1: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면은
2: 또 약간의 그 뭐라 그래 좀
0: 질투 유발.
2: 질투 유발도 할 수 있고. 그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 거는 그건 진짜 별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아니, 가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뭐 얘기하고 이건 뭘 대단한 일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0: 근데 또 잘 안 돼도 그럴 것 같아. 소개팅 나갔는데. 그 동료분이 와가지고 아니 그 소개팅 받은 분이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 질투가 더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니라
1: 마음이 더 매력도가 떨어져
0: 더 매력도가 떨어져가지고
2: 그 운명이죠. 운명이에요. 와,
1: 그게 진짜로 근데 그런 운명이지. 거를 타이밍이라고
2: 그럼
1: 합니다.
2: 그럼 운명이지. 에. 제가 제 하나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돌아왔습니까?
0: 근데 이거는 지금 50대 50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들이.
1: 그렇죠.
0: 예. 읽어보세요.
1: 맞습니다. 이게 0594님께서 소개팅을 나가고 나서 그 남자분의 반응을 보면 확실하게

0: 얘기하면 아니. 딱 왔는데 진짜 초등학생이 생겼어. 어.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어른인 것을 증표를 할 수 있는 거를 뭐 양복을 입는다든지 그러셔야겠네라고 난 네. 얘기할 것 같고.
1: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쇼리 씨가 할 말이 네. 많을 것 같아요.
2: 아 많은데 예. 일단은
1: 쇼리 씨
2: 지금
1: 그때 네. 버스 탈 때도 아, 초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2: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뭐 어디 그냥 중학생이 저를 네, 중학생. 부딪혔는데 예. 예. 조심해야지 꼬마야 이러더라고요.
1: 아, 조심해야지 꼬마야까지 예. 나왔어요? 예.
2: 저한테 꼬마라 그랬어요.
1: 아 완전히 예. 꼬마라는 얘기까지 들었군요.
2: 정확하게 예. 그 제가 친한 가수분의 콘서트장을 예. 놀러 갔다가 그 슈퍼 그 있잖아요 그 편의점 예. 편의점 입구에서 아, 부딪혔는데
1: 꼬마 소리까지 들었고요. 예,
2: 정확하게 조심해야지
1: 아,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아 근데 슈퍼동화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20대에서 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예. 뭐 공감을 좀 많이 하는데 즐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 뭐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해결이 안 돼요.
1: 요즘 예. 뭐 대한민국에서 예. 어려 보인다 이런 예. 것들이 예. 제일 좋은
2: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개인의 컨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 좀 살려야 돼요. 살려가지고 예, 많은 거를 좀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쇼리 씨.
2: 이어서 갈까요?
1: 이 코너를 또 시작해 봐야 돼요.
2: 맞습니다. 어떤 코너죠?
1: 몰라요?
2: 어떤 코너?
1: 쇼리 씨 외쳐 보세요.
2: 예?
1: 외쳐 보시라고요.
2: 자.
0: 25페이지.
2: 맞습니다. 아, 벌써 이건가요?
1: 네.
2: 네. 쇼리 픽 나들이 갔다 왔쇼리.
1: 네.
0: 쇼리 갔다 왔
1: 쇼리. 쇼리 씨가 쇼리
0: 준이요. 하여튼 네. 엄청나게 뭐 이상한 걸 계속 하고 싶어 가지고. 네.
1: 자, 아무튼 쇼리 씨가 쇼리 주니어 이재와 함께 다녀온 나들이 장소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장소는 어딘가요?
2: 맞습니다. 이재와 다녀온 나들이 장소는요. 첫 번째는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0: 국립과천과학관.
2: 네, 맞습니다.
1: 쇼리 씨가 직접 갔다 왔군요.
2: 맞습니다.
1: 예. 네,
2: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0: 그리고요.
1: 예,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에다 쏠리고 뭐 이거 중력을 뭐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0: 다양적인 네, 것들.
1: 그다음에 곤충도 있어요.
2: 뉴턴.
1: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예. 벌부터 해가지고 곤충들을 다 체험해볼 수 있는.
2: 벌꿀 벌꿀 양봉.
0: 그 영등포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예.
1: 아니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0: 자, 아니 근데 진짜로 또 저기 뒤에 보면 우주인 훈련 체험장도 있고.
1: 맞습니다.
0: 뭐 우주복을 예. 입고 한 것 같이 있는 예. 맞아요. 그런 사진도 기억해 찍었네요.
1: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공룡.
0: 예. 예.
1: 공룡을 진짜로 막 이렇게 뼈로 해놨잖아요.
0: 오, 예. 뼈 이렇게 예. 뼈 해놓은
1: 실제 크기로
0: 예. 복원해놓은 거.
1: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2: 등갈비.
0: 자, 그리고
1: 힘 많이 빠지네요.
0: 자, 두 번째 나들이 장소도 또 추천할 곳이 있나요?
1: 네, 두 번째 나들이 장소는요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0: 동종
2: 저 산 거구나.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재양이 쇼핑한.
1: 네, 이재가 직접 골라가지고요 예? 만든 거예요.
0: 와, 볼펜을 꾸몄군요.
1: 맞습니다. 볼펜도 만들고
0: 키캡이요.
1: 저, 예, 키캡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목걸이도 저 재료를 사가지고 저것도 말고 팔찌도 있고 했는데요.
0: 예, 예.
1: 일단 저거는 사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정말 자. 근데 너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행복했어요.
0: 왜냐면 여기는 우리 송소진 씨가 네. 추천해주신 곳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추천해줬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요즘에 저기 가가지고 네. 저렇게 뭐
1: 재료를 사가지고
0: 꾸미기 재료들을 사가지고 직접 꾸미는 네. 게 유행이라고.
1: 맞습니다.
0: 요즘은 뭐 신발도 사서 네. 젤리 슈즈에다가 저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1: 정말로 와, 그 재료들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네. 네. 아이들이 네. 되게 좋아하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반짝반짝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0: 블링블링한
1: 네,
0: 것들.
1: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시죠.
2: 아니요, 혜성 씨가 네. 이제 많이 컸겠네요. 몇 살 됐어요?
1: 아 이제 6살입니다. 6살.
0: 아 내년에 가겠네요. 네.
1: 그러니까 어저께 또 이재가 대학 얼마 전에 예. 사진들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같이 이게 찍은 거 사진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 이재랑 막 웃으면서 봤는데 예. 와 이게 많이 컸더라고요.
0: 많이 진짜 많이 컸지. 네.
1: 야.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0: 꼭 데리고 와요. 이제 네. 이제는 삼촌들 좀 안 무서워하려나요?
1: 이제는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오기 싫어할 것 같아요.
0: 아 오기 싫어할
1: 네, 무서워하진 않는데 예. 오기 싫어할까 봐.
0: 처음부터 옛날에 왔을 때는 좀 예. 무서워했어요.
1: 네 예. 맞아요.
0: 낯을 좀 가려가지고.
1: 맞아요.
0: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1: 이제가 진짜가 근데 센스가 있지 않나요?
0: 예,
1: 직접 골랐어요. 예. 예.
0: 그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는 웃었나요? 아.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트 게임.
2: 아, 심하네.
0: 자, 좋습니다. 쇼리 씨,
1: 네.
0: 오늘 고생하셨어요.
1: 아유, 고생이라뇨.
0: 예, 어땠어요?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다
0: 보니까.
1: 클라우디였는데 날씨가.
2: 본인 코너가 나요, 이 코너가 나요.
1: 아니 뭐 뭐든 좋아요 저는.
2: 아니, 그래도
1: 주시면 돼요.
2: 굳이 안 고른다면.
1: 제 코너가 좀 편하네요.
0: 편하지.
1: 예, 네, 너무 할 게 많네요.
0: 근데 그 코너에서 지조 씨는 어제
1: 많네.
0: 힘들어했어요.
1: 그래요?
0: 예.
1: 아 참.
2: 어제 정말 노래를 거의 못 없어 노래가.
1: 어, 그래요?
2: 다 말이 덮어가지고.
0: 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셜리 씨 네. 오늘 고생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잘 가.
0: 네.
3: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0: 보면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대체할 땐 어디로?
3: 사진으로.
2: 올카. 대체할 땐 어디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윤정수 학생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두, 서진호카, 셀레나제,
7: 베스슬립,
6: 키움증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7: 네.
6: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미라클 분들은 정미정님, 최혜진님, 민경범님, 송윤진님, 마선영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 네, 정혜성님께서 제가 만든 닭백숙과 닭죽을 먹으러 슝 해주셨는데요.
6: 아, 예.
7: 오늘 뭐 복날이라니까 여러분들.
6: 어떻게 제가 먹으면 만들면
7: 더 맛있죠. 자기 입맛 싹 맞으니까. 자,
6: 만든다고 맛없다던데.
7: 자, 좋습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들 자, 몸 보신 잘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도깨비 OST 찬열 앤 펀치의 Stay With Me입니다. 자,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6: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91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산에서 정릉터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쪽 마장에서 성산램프까지는 39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 부근으로 이어지던 작업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아직 구리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 종암에서 구리나들목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루 3끼 매일 제 시간에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죠. 아침엔 잠 좀 더 자겠다고 식사 거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점심 훌쩍 지나치게

귀여운 선물을 준비해온 우리 신입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무슨 과자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그거 요만한 닭다리 모양 그 미니 그거 들어있는 그 과자죠. 야 센스가 근데 자기가 받을 사랑은 이렇게 자기가 다 챙긴다니까요. 그거 먹고 어떻게 신입을 귀여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9403. 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저녁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함께합니다. 초복에 나올 금이의 맛은 뭘까 정말 궁금하시겠지만 3부에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야심찬 이벤트 금이네 팝업. 오늘의 팝업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 아시죠? 아시죠? 치킨 데이 1부와 2부 문자메시지 소개해드린 분들에게 모두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재밌게 즐기시고 치킨도 받아가시고 사랑하기 좋은 날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과 홍보와 아무튼 뭐 다 부탁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좀 전에 김정진 씨 9417 9403 이 세 분에게도 당연히 치킨 쿠폰 보내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1부 0042. 저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주 가는 가게 아르바이트생인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여자친구 있는진 잘 모르겠... 언니가 문자 읽어주시면 용기 내서 물어보려고요. 그 일에 상관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문자메시지 읽어드린 것과 굳이 용기를 내서 004에 이분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왜 연결이 되죠? 저는 그 연관관계는 모르겠고요. 일단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저기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저기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A안, B안과 혹은... 글쎄, 그건 왜 물어보세요? C안까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물어보기만 하면 뭐해요. 아무튼지 간에 저 책임 못 져요. 예? 저는 그냥 A안, B안, C안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어? 치킨 쿠폰은 보내드려요. 처음부터 너야, 김조한.

어서오세요. 금인의 팝업. 오늘은 치킨데이. 3655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더 집중하며 운전하느라 두 배로 피곤해요. 그래도 승객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오늘도 안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흐흐. 고생하셨어요. 비가 많이 왔군요. 지금 이 시간은 어때요? 퇴근길만이라도 비가 좀 그쳤으면. 아, 기사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4635. 사무실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땀이 어찌나 나던지 화장한 게 번져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냈더니 팀원들이 저를 못 알아볼 뻔했다면서 상처받고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합니다. 아, 괜히 그러는 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가부키처럼 화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 알아보게 화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눈매가 좀 더 뚜렷했는데 그림체가 연했구나 이분이, 이 정도 아니겠어요?

6월부터 이분이 한 달 넘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직업 하면 에어컨 기사님이실걸요. 그리고 지금 권 기사님이 그 표현은 안 쓰셨지만 이제 설치도 하시겠지만 고장 애프터 서비스도 하실 거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권 기사님은 아니고 다른 분이 에어컨 고장 전문 기사님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간 모든 집엔 에어컨이 다 고장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낼 때 이분은 그 집을 떠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요.

0: 경리연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자식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3: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4: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3: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4: 윤정수
3: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5: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프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6: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 보고에서 과도한 코스피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참모진 회의를 소집해 대이란 공습의 범위를 이란 남부 이상으로 확대할지를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수업이 있는 날의 퇴근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으니까. 3개월 후 마지막 수업날, 이대로 그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녁에 맛있는 밥 대접하고 싶어요. 귀까지 온통 빨개진 나를 보며 그녀는 웃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 만나기 시작했다. 가위만

0: 그러면 굳은 몸을 펴주기 위해서 두 분이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음까지. 이태균 씨 3.16이 이어서 때론 서로를 위해 서로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 보는 것이 길이겠죠.
1: 오,
0: 서로를 위해 서로가 이끌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여기가 아주 정말 반려견들이 많고 반려견들의 천국이다 하고 이끌어주는 그녀처럼 말이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류주헌 씨가 보내주신

치킨 쿠폰. 누님, 전 갑니다. 전국 노래자랑 빠빠빠빠. 예심이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어요. TV에 나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본선 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면서 예심 합격 문자가 이렇게 오는군요. 오, 합격하셨어요 일단. 본선.

0: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금이라고 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국가데이터처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위제로. 위제로.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

0: 찾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땅.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플레이브 이 밤을 빌려 말해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서울 시내 안쪽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 안쪽입니다. 가마산로 광명대교에서 한일 UNI 앞 교차로 쪽인데요. 앞서 택시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2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서초터널에서 봉천터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강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쪽은 원효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구간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수산시장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은 한남에서 가양대교까지 5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이고요.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정체인데요. 그 사이 노후지분기점 갓길에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나올래.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서비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그러니까 사실 널 먹는 건 보약 한자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떠들고 있는 동안 하얀 김 모락모락 뚝배기 등장. 속살이 하얀 닭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 있는 비주얼이 꽤나

기운 내세요, 쌤. 5768이어서 5502. 안타깝게 오늘 우리 회사 급식에는 닭 죽만 나왔... 먹고 싶... 왜요? 아, 아끼려고 그러셨나? 닭 죽이면 여기 이제 쌀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푹 퍼져가지고... 아, 그랬군요. 자, 여러분, 복날 선물세트. 오늘 퀴즈 정답과 추어탕과 김치볶음과 즉석밥으로 구성된 복날 선물세트 받아가세요. 정답 맞히시고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짧아요. 빨리 보내셔야겠네요. 조경희 씨 신청곡 레이디스코드의 예뻐 예뻐.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영 씨. 삼계탕. 저는 즉석식품으로 먹었어요. 끓는 물에 10분 정도만 중탕을 하면 끝인데요. 식당에서만 먹어봤지 즉석식품은 처음이라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 대만족 대만족. 10점 만점에 11점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나 괜찮았어요. 하긴 우리나라 즉석식품 진짜 잘 만드시잖아요.

오늘 밤은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쥐고 자려고 한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 막둥이랑 맛있는 고기 반찬 드시러 가자고.

다음 분은 이분을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냥 쓰셨는데 제가 그냥 박군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박군 누나 저요. 7살 연상 여자친구와 사내 연애한 지 두 달째인데요. 옆옆자리에서 눈빛 교환하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다 안다고 그래서 살짝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 두 달. 그냥 제일 좋을 때죠. 두 달 요럴 때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막 사내 연애야. 그것도 자리도 옆자리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옆옆자리라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저 사람 옆모습이 보이고 막

0: 의사 전달이 다 정말 똑 부러지고 뭐 꼭 읽어주세요까지만 쓰셨어도 저는 근데 수고하세요. 이 무심하고 다정한 이 마무리는 뭐죠? 예, 네, 수고할게요. 저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가지고 아무튼지간에 우리 4학년 2947 어때요 아빠? 아빠보다 나은 것 같죠? 푸딩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0: 자동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퇴마 파

직장명인 김민지 황태 도윤장, 도윤장 시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0: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경서 밤하늘의 별을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앞 시간보다 퇴근길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아직 곳곳으로 더딘 흐름이 남아있는 곳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부근에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4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고요. 한강대교부터 짧게 막힙니다. 반대쪽 한남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에서 가양대교까지 지나기 어렵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에서 정릉터 터널까지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는 22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이고요. 쌍용터널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조심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는 철제류가 떨어져 있습니다. 2, 3차로에 걸쳐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고로

0: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내 이름 맑음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쩡디 효정입니다. 진짜 그 라디오에 내가 사연을 보냈던 노래가 나오거나 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설레잖아요. 오늘 사연과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나영님께서 어디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싶으면 이름을 자주 불러주라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이름 불리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기억하는 거. 처음 만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 만남에 그 이름을 불러주면 확실히 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7635님은 맞아요. 그리고 신청곡 나올 때도요. 제가 신청한 곡이 나오면 마음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716님, 오늘 초복이라서 녹두삼계탕 먹었어요. 쩡디가 녹두삼계탕을 좋아한다고 했던 게 떠올라서 먹는 내내 쩡디 생각했습니다. 쩡디도 오늘 먹었어요? 해주셨는데 녹두삼계탕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걸 기억해 주시다니. 오, 대박. 저는 오늘 냉메밀 먹었어요. 약간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먹었고, 지금 초복에 제가 오늘 닭은 못 먹었지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토스트와 모미를 먹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9236님, 오늘은 초복이죠. 전 저녁에 간편히 데워 먹었네요.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건가? 밀키트 삼계탕? 그런 거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팩에 들어있는 그거일 수도 있겠어요. 요즘은 또 너무 잘 나와가지고. 8099님,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 직장에 다니고 저녁엔 부업으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킨집과 삼계탕집에서 배달 주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바빴어요. 같이 일하는 구미 지역 기사님들 모두 바쁘더라도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초복을 챙기는 분들이 많구나. 아, 나 진짜 왜 놓쳤지? 오늘 놓쳤어요. 중복을 기다리겠습니다. 8099님 운전 안전운전하셔야 돼요.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저도 막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기사님들을.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 빵나왔쩡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은 유난히 피곤하시다고요. 쩡디가 건네는 달콤한 응원 받으시고 남은 평일도 힘내세요. 우유 생크림 조각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까지는 많이 이렇게 넣지 않고 가볍게 들고 다니는 또 추세니까. 또 우리 행운 가득하라고 돈 사진 보내주셨으니까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8332님은요. 효정님, 저는 선생님인데요. 생계부 업무로 정신 없지만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됩니다. 드디어 방학이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생기부는 진짜 지금 검색해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지나서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곧 방학이니까 좀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9080님은 짱디, 오늘 노을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였네요. 볼륨 오픈 스튜디오 옆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예쁜 풍경이 있어서 보네요. 오늘 이런 색이었다고 하늘이?

회사에서 탈탈 털리고 야근까지 했던 날, 퇴근길에 문득 일탈이 하고 싶어졌다. 밤바다를 보면 속이 뻥 뚫리지 않을까? 갑자기 들뜬 마음으로 가고 싶은 해변을 검색했다. 편도로 3시간 8분. 아, 이거 맞아? 찍고 와도 6시간. 그럼 내일 출근은? 얼른 가까운 바다를 검색했다. 이번엔 90분. 갈 수는 있긴 한데 이미 머릿속엔 내일 출근이란 생각이 가득 찼다. 아, 차라리 드라이브 하다가 휴게소라도 들를까? 아니면 북악 스카이웨이를 갈까? 차 안에서 30분 넘게 검색하다가 내가 정한 목적지는 결국 집. 아무리 생각해도 집이 최고다. 얼른 가서 씻고 배달음식 시키고 너튜브 봐야지.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다.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허각 정은지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430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근데 야근까지 하고 바닷가에 일탈을 하러 가기엔 저도 좀 망설였을 것 같아요. 워낙 저도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 내일이면 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전 피곤함을 좀 감수하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이게 왕복 6시간은 좀 너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선택 잘하셨어요. 바리스타 킴 역시 집이 최고였던 것이다. 아 근데 나가잖아요. 막상 나가면 또 좋아요. 좋은데 이게 내가 내 체력을 제일 잘 아니까 거기서 이제 컨디션 조절이라는 걸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 이걸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라면.
1: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2: 배정되었습니다.
1: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왜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8031님, 아니 길을 걷는데요 뭔가 풀이 이상하다 싶었더니 상추였어요. 가로수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심으신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진짜 가로수에 빼곡히 상추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상추 씨앗을 잘못 버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거의 그 수준

엄청난 킬로그램을 지금 감량을 하셨고 지금 이제 빵 드셔도 돼요. 얼마나 많이 빼셨는데. 저 천국의 계단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천국의 계단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그냥 무섭잖아요. 생각만 해도. 6450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샌드위치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3, 4분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들레님, 진돌님과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최유리의 막사랑.

0: 하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0: 그쵸?
1: 저 정말 옛날에 보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서 나오는 여신분이 저기 딱 앉아 계셔갖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감사합니다.
2: 이게 앞으로만은 웨이브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3: 맞아요.
2: 솔직히 진짜로.
3: 오늘 약간 모차르트를 제가 추구하긴 했어요.
2: 진짜로. 네. 그럼 오늘은 늘짜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다음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진돌님.
1: 들레님 무슨 일이죠? 와우 아름다우세요.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3: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진짜 안 꾸미고 오긴 했네요.
2: 아니요. 근데 아니, 그런 게 이제 약간 있어야지 재밌죠. 라디오는 원래 그런 건데 저도 오늘은 이제 소일거리가 있어서 네.

0: 같고.
1: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뭐 다음 이번 주에 이제 시구하는 거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고.
2: 네, 너무 좋아요.
1: 들리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저 진짜 바쁘게 잘 지냈고요. 수영을 요새 하고 있어요.
1: 와, 실내 수영장.
2: 네, 실내 수영장인데 너무 재밌고 이 여름을 더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아침에 가세요?
2: 아침 11시에 가요.
1: 어, 너무 일찍이다.
2: 아, 그래요? 11시인데도요?
1: 네. 아. 너무 일찍인데 1시간 해요?
2: 1시간 해요.
1: 1시간 하시고.
2: 네.
1: 그럼 저 궁금한 게 수영을 할 줄 아는 팀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완전 기초 라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
2: 초급 중급이랑 같이 하는데 전 네. 초급이어서 저한테 발차기 많이 시키세요.
1: 발차기만 해요?
2: 발차기 뭐 호흡 이런 거 같이 하는데 발차기를 좀 위주로 하고 있어요.
1: 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요.
2: 어, 진짜요?
1: 네.
0: 어허, 진짜요?
2: 배워보세요.
1: 근데 이제 숨을 쉬는 수영을 못하고 수영은 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우 갔다가 일어나서 다시 우 이런 수영을 합니다. 약간 그거 무슨 수영이라고 그래야 되지?
0: 이거를 뭐 이너 수영이라고 해요. 잠수해서 이렇게 물고기처럼 훅 했다가
1: 맞아요.
0: 튀어나왔다가
1: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 배우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1: 진짜요?
2: 네.
1: 수영을 또 추천하신다고.
2: 네.
1: 고상원님 문자 한번 들레님 읽어주세요.
2: 차라리 높게 타겟을 정하고 던지세요.
1: 근데 높게 넘어 던지면 이게 속도가 안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2: 아, 그래요?
1: 알죠? 너무 높게 던지면 휘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 이렇게 힘센데 생각보다 나 공 잘

0: 할머니가 제 뒤를 쫓아오시는데 제가 간과한 게 제가 빠르기는 했는데 이제 지구력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바퀴를 하고 두 바퀴 하는데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헥헥 하고 있는데 뒤에 오시는 할머니가 똑같은 속도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할머니가 안 지치세요.
1: 우와.
0: 그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를 왕복으로 거진 50분 동안 내내 하시는 거예요.
1: 몇 년 정도 아니라 몇십 년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면.
0: 그래서 진짜 고수를 만난 것 같은 느낌.

0: 네, 다독여주는 스타일로 했었던 것 같아요.
1: 다독이면 또 줄 수가 있다. 어떠세요, 들레님은요?
2: 저는 이렇게 과대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청취자님이라면 제가 먼저 늦어서 5분을 늦어서 네. 아 미안해 얘들아 나 5분 늦었다 말한 대로 돈 거둘게 이렇게 돈 낼게
1: 귀여워
0: 아, 본인이 귀여워. 일단은 네. 모범을 보인다
2: 모범을 보일 아. 것 같아요
1: 지각비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네. 그걸 내겠다 5분 네. 늦어도 내겠다 근데 너무 귀여운 방법이다 그쵸
2: 그래요?
1: 공사공사님께서 쩡디도 리더니까 잘 알겠죠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뭔가 이렇게 돈을 걷는 일은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단호한 스타일이라서 좀 단호하게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 왜요?
1: 지각비 같은 걸 저는 없애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각비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어차피 안 지켜지고 모임 장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0: 아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해요.
1: 진짜로. 이게 왜 한 명

0: 내가 이제 지갑을 샀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1: 아, 만 원어치 지갑을 샀으니까 오늘은 딱 5천 원어치만 써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2: 그럼 한 달 내내 내가 지각한 날을 정해놓겠다.
1: 그렇죠.
2: 그럴 수 있겠다. 홍영대님, 축구처럼 구두 경고 한두 번 하고요. 옐로 카드 두 장이면 퇴장시키는 걸로 해요. 근데 이게 퇴장이 그냥 되나요? 모임장에 그걸로? 그걸로 되나?
3: 그러니까요. 퇴장이 쉽게
2: 안 될 텐데. 다 같이 오케이 하면은 그냥 내보낼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조금 말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임이라는 게 어렵죠. 그렇게 왜냐면 모임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모임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 맞아요.
2: 규칙을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9493님.
0: 다시 멤버를 꾸리세요. 규칙 리스트를 만들고 이거 동의하는 사람만 같이 하자고요.
3: 좋은 방법인데요. 극단적이시긴 하지만
0: 판을 다시 짠다.
2: 아니면 한번 이렇게 발표하는 거 어때요? 제가 모임장으로서 이런 이런 리스트로 저는 이제 이끌고 싶은데 혹시 지금 뭐 문제 있는 사람 바로 나가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3: 전 좋다고 생각.

0: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아, 이제 문자 일십 안일십에 이어서 콜백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2: 그러니까요.
1: 두 분은 콜백이 이제 부재정도나 왔어요. 그럼 네. 콜백 바로 합니까? 아니면 좀 뒤에 합니까? 안 합니까?
2: 바로 할 때도 있고요. 네. 상황에 좀 따라다른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네.
2: 안 할 때도 있어요.
1: 저도.
2: 네.
3: 저도 잘 안 해요. 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
1: 네, 저도 안 하는데.
3: 네, 저도 잘 안 해요.
1: 그 문자로 전화했었네라고 하거나.
2: 저도 문자로.
1: 네, 아니면은 내가 전화를 다시 콜백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겠구나 싶어요.
2: 맞아요. 저도.
3: 저도 그런 느낌. 아니면은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그 순간에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별로? 그거가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뭔가 필요했으면은 문자를 남겼을 것이다. 너 이거 보자마자 전화해 하면은 그건 바로 하죠.
1: 그죠, 그럼 하죠.
3: 네.
1: 근데 이제 콜백이라는 게 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서. 근데 우리 청취자분이 이제 사촌 동생이 콜백을 안 하는 거잖아요.
2: 네.
1: 이건 또 가족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2: 맞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특히나 저도 저희 오빠가 정말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데요. 네. 콜백을 아예 안 합니다.
1: 저도 언니한테 전화 와 있는 거 부재중 봐도 절대 콜백 안 해요. 어차피 나한테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할 거잖아.
2: 맞아요.
1: 무슨 문제가 없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렇구나. 콜백도 이게 좀 그렇구나. 근데 콜백 안 하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2: 맞아요. 절대.
1: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처음 알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콜백 하려고요. 네,
2: 저도 앞으로 그 콜백 많이 하겠습니다.
3: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전화가 좀 무서워요.
1: 저도요.
2: 저 진짜
1: 저도 콜 포비아 나와서
3: 용기 내길 잘했다.
2: 저 콜 포비아예요.
1: 저도 그게 있어요.
3: 용기 내길 잘했어.
2: 그래서 제가 누구야? 뭐 이거 누구야? 무서워. 이걸로 한 네. 10개 뭐 20개가 저장되었다니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1: 네. 저는 아는 번호도 못 받아요.
2: 아는
1: 번호도. 이름이 딱 뜨는 순간 생각합니다. 얘가 나한테 전화를 왜 했을까?
2: 맞아.
1: 네, 생각하고 뭔가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전화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거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도 선뜻 받지 못하고 거기서 전화가 끊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준비가 될 때 콜백을 하는 경우는 있죠. 혹시 무슨 일 때문이야?
3: 네,
1: 이렇게는 할 때 있는데 전화 올 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게 있어요.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1: 그러니까 안 좋은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3: 저는 그냥 전화가 무서워요.
1: 진짜요?
3: 아,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은 또 그냥 잘하거든요.
1: 네.
3: 근데 왠지 뭔가 가만히 있는 나의 그 평화함이 깨지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2: 맞아요.
1: 맞아, 조성이 맞아요. 돼, 그렇게. 네. 맞아요. 0285님은 저는 부재중 전화가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는데요.
3: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
1: 그렇구나. 저도.

0: 좋나 너무 좋아서.
1: 네. 3주 전에 먹고 오늘 또 먹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 뭘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군요.
0: 그러죠. 저 그저께 로제 떡볶이 먹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1: 근데 사실 로제 떡볶이는 3주마다 한 번씩 좀 먹어줘야 되는 그런 로테이션이 맞아요. 필요하기는 해요.
0: 로테이션. 네. 그 토핑 추가 좀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1: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름이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단백질을 추가하기 위해서 삶은 달걀 2개 정도는.
0: 아, 삶은 달걀 2개.
1: 네,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0: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모자나 중국대만 안 들어가면 좀 섭하거든요.
1: 아 그렇죠 또.
0: 로제는 그 크림이 너무 진득하기 때문에 애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애들 넣어줘야 돼 안에.
2: 맞아.
0: 소스를 빨아먹는 애들. 그렇죠. 로제 떡볶이에 당면 추가.
1: 아 오늘 또 먹을 것 같아요.
0: 오늘 또 드셔야 되겠네. 정혜민님 로제는 질리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노가림님
1: 영원히 로제를 추천해. 아
0: 아니 이거 자랑하려고 로제 고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1: 사실 오늘 오면서 약간 좀 연습하긴 했어요. 아 별로. 야 이렇게 해야지 약간.
0: 진짜 너무 잘해.
1: 아 감사합니다.
0: 왜 이렇게 잘해요?
2: 그러니까. 트윈이 맞췄어요?
1: 이게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0: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867님, 로제는 언제나 환영. 오늘 먹어야지 해주셨네요. 오늘 복날이니까 이제 로제 떡볶이에 사이드로 치킨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어요. 7064님,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쩡디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 치킨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로제 떡볶이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아, 오늘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쵸?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What's in Hannes Tumblr.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텀블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맞춰주시는 건데요. 맞힌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 뽑아서 오늘 초복이잖아요. 몸보신 해야 됩니다. 제 사비로 치킨 쏩니다. 그럼 텀블러에 있는 이것 음미해보고 어떤 맛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맛은 이런 톡톡 튀는 식감이 혀를 감싸면서 약간의 단맛도 느껴지고 좀 청량함도 느껴지는데 끝맛은 가볍고 깔끔쌉니다. 그리고 초강력 힌트, 오늘 선물인 치킨이랑 세트로 먹는 음료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로 보내주세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오늘 첫 곡은 사자보이즈 소다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서프라이즈로 찾아오는 스페셜 코너죠. What's in 한해 스텀블러. 오늘 오프닝부터 또 전해드렸습니다.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헷갈리셨을 텐데 바로 제로 콜라입니다. 아쉽게도 그냥 콜라 아니고 제로 콜라죠. 아시죠? 저 제로 콜라 살아가는 거. 오늘 또 초복을 맞아서 보양식 선물 치킨 한 마리 쿠폰을 총 10분께 제 사비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왜 사비로 보내는지 왜 우리 KBS에게 부탁을 안 했는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키라 1주년이었던 이제 7월 7일날 10kg 감량해서 77kg 만들기 도전했었는데 아쉽게 이제 3kg 차이로 실패를 했습니다. 아우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2kg 원래 이제 옷 안 입고 쟀으면 79인데 암튼 그 사비로 치킨 10마리 쏘는 게 이제 실패 공략 중 하나였고요. 아 참 아쉽네요. 뭐 사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인지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좀 다채로운 재미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패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뭐 진짜 참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죠. 하나하나 갚아나가면서 갚아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하기 싫은 것 같네. 하나하나 실행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답과 오답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초반부터 아주 듬직한 음식 보내주셨어요. 이은경님 삼계탕이라고 하셨고 삼계탕 국물 텀블러에 넣어서 먹으면 매력적일 것 같은데 복날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조만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경님. 이경수님 팥빙수 보내주셨고요. 요즘 팥빙수

아주 좋은 창의적인 답변이었고 오오님 숭늉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셨고 숭늉과 치킨 먹으면 뭐 약간 뭐 누룽지 치킨 느낌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숭늉 제가 사랑하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주은지님 오늘 복날이지만 닭 근처도 못 간 대학원생 울어요. 하지만 치킨의 짝꿍 제로콜라는 마셔요 라고 하셨고요. 은지님도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또 뭐 아직 복날 남아있습니다. 오늘 초복일 뿐이고 뭐 중복 말복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복날 고때고때 잘 챙겨 드시면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돼요. 또 복날 당일날 뭐 삼계탕 먹으려고 하면은 의외로 또 웨이팅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아니면 늦게라도 오늘 치킨 하나 가셔도 되고 지금 10시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10시 반 안에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정답 제로콜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 뽑아서 제 사비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메일콘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네가 한키라 진작 들었잖아. 그럼 이 코너 안 만들었어. 환승 라디오. 0581님, 늘 프랑스에서 타방송사 라디오 듣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한해 키스더 라디오 들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환승하게 되었습니다.

스텔라장 라무프 레바겟 바히 듣고 왔고요. 오늘 환승 라디오 프랑스에서는 타방송사 라디오 듣다가 귀국하고 친구분 추천으로 환승하셨다는 0581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선물로 향초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 프랑스 뭐 사실 뭐 제 마음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제 2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

0: 버터 샌드.
1: 버터 샌드 이거 뭐 미슐랭 무슨 뭐 어디 진짜 네네. 뭐 원스타 셰프님이 만든 뭐 아까 네네. 선물 받은 것 같은데 네네. 우리 내진님께서 와 음식 설명서를 대본보다 열심히 읽네.
0: 네네.
1: 라는 아, 반응 있고
0: 한혜 형이 이거 받자마자 되게 뭐야 이거 하면서 바로 열어보더니 이제 설명서를 막 읽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이분이 만들었어? 하면서 먹더니 이제 괜찮네. 약간 진짜, 아까 괜찮아. 애들 괜찮네.
1: 나한테 최고의 칭찬이야.
0: 예, 예.
1: 장은숙님께서도 누가 와서 앨범 주면 대충 넘기더만 먹을 네네. 거 설명서는 저렇게 열심히 읽네라고 해주네.
0: 완전 열심히 읽으시더라고. 안 그래도 저희 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형이 또 이렇게 또 성실히.
1: 성실히 제가 임하고 또 열심히 읽는 거. 아 그리고 앨범 언제 대충 넘깁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보면서 맨날 그 포토카드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성실히 모함하지 마십시오. 네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아니,
1: 이 밤에 네네. 당충전 됐습니다.
0: 네네.
1: 아이고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0: 하는가봐요.
1: 어느새 괜찮아진 이별까지
2: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드랍해주세요.
1: 자이로
2: 드랍 더
1: 하츠.
2: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의 박보검, 덱스, 카리나, 노은, 이상윤, 지창욱, 조성진, 포스트 말론, 제니, 변호석, 아이유, 성시경, 박서암, 윤남노, 사나, 명치, 영크크, 박영규, 구교환, 할로로, 최성곤, 양세찬, 얼룩말, 있는 집 자식 느낌 나는 교포, 북부대공, 하이너, 마린보이, 마마보이. 8월 14일, 15일, 16일 단독 콘서트를 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대기 자이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대기 자이로입니다.
2: 아, 우리 자이로 씨.
1: 네.
2: 일주일 동안 빅뉴스.
1: 네.
2: 빅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1: 빅뉴스.
2: 무려 4년 만에 하는 콘서트.
1: 네.
2: 아, 축하드립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8월 14, 15, 16.
1: 와, 4년 만인가요?
2: 아, 날짜도 너무
1: 5년
2: 좋아요.
1: 5년 만인가 4년 만인가 그런 것 같은데.
2: 4, 5년 만에 하는.
1: 네네.
2: 대놓고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시죠.
1: 8월 14, 15, 16입니다.
2: 아유.
1: 다시 한번.
2: 3일간.
1: 8월 14, 15, 15 16일. 3일간.
2: 네.
1: 대장정의 콘서트죠. 자, 네. 홍대 벨로주입니다.
2: 아, 공연장까지.
1: 네, 벨로주라는 네. 공연장에서 하고요.
2: 네, 벨로땡.
1: 벨로땡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혹시 뭐 티켓 오픈은 언제 하는지?
1: 티켓 오픈 네. 내일.
2: 내일이구나.
1: 내일 6시에 합니다.
2: 아, 저도 참여해야 되거든요.
1: 참여하셔야죠. 네. 형이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2: 네,
1: 저도 뭐 이제 하신다고.
2: 티켓팅 갑니다.
1: 근데 지켜볼게요. 진짜로 하는지.
2: 한번 지켜보세요.
1: 네.
2: 제가 다른 형태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 참석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아무쪼록 근데 콘서트 홍보하려고 좀 자극적인 걸 하나 하셨던데
1: 네네.
2: 한키라에서 안 했던 챌린지를
1: 네네.
2: SNS에 갑자기 올리셨습니다. 마트 챌린지를
1: 네네.
2: 갑자기
1: 제가
2: 자산이 되셔서 춤을 추시고 난리가 났던데
1: 사실 정말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거 해라 지금 제일 핫하지 않냐 빨리 해라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길거리에서 가슴을 몇 번 튕긴지 모르겠어요.
2: 많이들 하더라고.
1: 예, 예.
2: 접시 난 것 같지.
1: 뭐 에러 생긴 거 아니에요?
2: 미안합니다.
1: 네.
2: 아, 저 이제 정확하게는 못 하겠어요.
1: 네, 이게 어렵더라고요.

0: 제가 춤을 계속 연습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대보고 했는데 이제 종호한테 에이티즈 종호한테
1: 종호 씨랑 또 친분이 있으니까
0: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 하면 되냐고. 네. 그래서 짧게 오더라고요. 형 가슴을 냅다 튕기세요. 그래서 가슴을 냅다

0: 이렇게 하고 이제 적용해 봤죠.
1: 근데 나름 잘하던데?
0: 괜찮았어요. 어. 저는 진짜
1: 어색하지 않던데.
0: 저는 올리고 네. 핸드폰 집어 던졌어요. 쇼파에. 아.
1: 오히려 좀 네.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진짜로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좀 핸드폰을 오래 못 봤습니다.
0: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 이제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 너는 그 주변 팬분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난 네. 너무 힘들더라.
1: 자유로 씨 네. 팬분들만 있으면 됩니다. 네. 주변 사람 필요 없어요. 팬분들이 아.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0: 맞아요. 이 기회에 네. 인맥 정리가 됐습니다.
1: 네. 인맥 정리하시고 콘서트가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아. 우주님께서 티켓팅 6시 아니고 8시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0: 네, 죄송합니다. 내일 8시입니다.
1: 네. 아우 진짜 팬분들이 다 챙겨주네.
0: 네네. 제가 좀 약간 흥분해서
1: 네. 마드 챌린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팬분들이 계시면은 3908님 네. 한로로는 또 언제 추가됐어요? 너무 엉뚱해서 재밌음 카카카카카카카 하고 계시는데
0: 이거는 그때 저희가 이제 네. 한로로님의 영령을 이제 제가 그쵸. 여기서 한번 연주를 한번 했었죠.
1: 맞습니다.
0: 그때 추가됐습니다.
1: 그 자유로 버전의 영령 네. 또 자유로운 생활 너튜브에서 또 그대로 네. 또 하셨더라고요.
0: 그때는 노래로 선사했고 이건 조만간 또 올려드릴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너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네. 자유로 드랍 다트 참여 네.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집을 한껏 꾸미고 이것저것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녀만 초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언제 올래? 하고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식의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드랍해주세요.
1: 네, 이 방금 예시는 자유로 씨 콘서트의 백미 필승곡입니다. 언제 올래? 네. 언제 올래는 각색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0: 네, 저희 근데 수식어 네. 좀 빼도 돼요?
1: 그렇죠. 아, 수식어 하나 빼고 가야 되는데 네. 동숲 강아지 이어서 네. 다음 아웃될 수식어 하나 빼고 가겠습니다.
0: 이거를 좀 빼고 싶어요. 이거 좀 갖고 싶지 않은 그 타이틀인데 영크크
1: 영크크? 나는 원하는데 왜 영크크? 아 95년생까지 영크크니까?
0: 네, 제가 이게 뭔가 네. 영크크가 아닌데 네. 막 저 영크크예요 하는 게
1: 억지로 내가 나한테 영크크 묻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가지고 조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1: 이해합니다.
0: 네네.
1: 영크크 빼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영크크 빼주세요.
1: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자유로 씨 기타 연주와 설레는 선물 드리고요. 보내주실 곳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그럼 2PM의 우리 집 듣고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2PM 우리 집 듣고 왔습니다. 자유로 씨가 안무를 좀 아시네요.
1: 아, 네. 제가 공연 때 한번 췄었어요.
0: 아, 어쩐지. 네. 율동이 착착 나오더라고요.
1: 네,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공연 때마다 춤을 추는 네. 시간들이 있었어요.
0: 역시 네. 팬밖에 모르는
1: 네,
0: 남자.
1: 롤린도 췄었고요. 에스파 노래도 췄었고요.
0: 아니 확실히 네. 춤을 잘 추긴 하더라.
1: 아, 그래요?
0: 웅이 다음으로 잘 춰. 2등입니다. 2등. 2등 드립니다.
1: 너무 다행이다.
0: 네.
1: 근데 형도 네.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0: 네. 저는 3등.
1: 아, 3등? 네. 아, 근데 형도 각이 좀
0: 있을 것 같아. 춤추는 아이돌도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0: 아니, 빠르게 사연으로 회피할 테고. 네네. 자이로 드랍 다트 첫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드랍해 주셨습니다.
2: 저는 살면서 총 5번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5번째 연애도 끝이 났습니다. 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걸 칭찬으로 여기며 친구, 직장 동료, 여자친구에게 모든 양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0: 착해서였다는 거예요.
1: 참 황당하죠.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전 여친들이 다른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다고 해도 괜찮아. 저랑 약속해놓고 갑자기 친구 만난다고 취소해도 괜찮아. 회사 앞까지 데리러 오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식이라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해도 괜찮아. 늘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줬습니다. 물론 저도 짜증나죠. 근데 제가 짜증내면 상대가 싫어할까봐 그냥 꾹 참고 다 괜찮다고 했던 건데요. 이렇게 다섯 번째 연애까지 끝나고 나니까 저의 착함이 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보는 게 싫고 그래서 자꾸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게 매력 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됐나 봐요. 어떻게 해야 나쁜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매력 넘치는 나쁜 남자가 되고 싶어요.
2: 이분께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고요.
1: 네.
2: 일단 어릴 때부터 모두가 인정하는 착한 남자인 사연분입니다.
1: 네네.
2: 근데 살면서 했던 모든 연애의 끝이 착해서 싫다, 지겹다, 안 설렌다 라는 이유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 뭐 결국에 나쁜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자체도 굉장히
1: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되면 안 되는데
2: 근데 좀 뭐랄까 일단 뭐 공식 질문부터 가야겠죠.
1: 네네.
2: 샤이로 씨는 연애할 때 착한 남자입니까 나쁜 남자입니까?
1: 근데 저도 이분 것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어떤 상태이신지.
2: 네네.
1: 그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예 나쁜 남자가 돼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이 뭐 아니면 도도 어떤 느낌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2: 근데 나는 사연을 쭉 읽으면서 이게 과연 착한 걸까?
1: 절대 착한 게 아니에요.
2: 라는 의문이 좀 드네요.
1: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2: 그치.
1: 왜냐면은 이제 자기의 감정 표현을 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참는 거죠.
2: 그치. 아니 일단 다 괜찮아라고 하잖아.
1: 네, 뭐 괜찮은 게 아니야.
2: 무슨 남사친이랑 뭐 술 먹으러 간다는데 괜찮다고.
1: 네네.
2: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것도 아니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오류가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2: 그렇지.
1: 나를 안 좋아하나?
2: 맞죠.
1: 까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이게 다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뭐지? 이 뭔가 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괜찮아 그러면은 사랑할 이유조차 없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보노보노님도 배려가 아닌 무관심으로 보여요.
1: 맞아요, 얘기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2: 이도현님도 그건 착한 거 아닌데라고 말씀해주셨고,
1: 네네.
2: 이거는 정말 이게 그냥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하고
1: 맞아요.
2: 많은 사람들을 좀 회피하는 것이지 이게 뭐 착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 맞아요.
2: 그리고 마지막에 나쁜 남자가 되고 싶다고.
1: 그러니까
2: 하셨잖아요.
1: 이렇게 뭐 아니면 도가 되면 안 돼요. 사연자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하나씩 그 감정 표현하는 거를 두려워하실 텐데 그거를 조금씩 해보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차라리 나쁜 남자가 되면은

0: 남자인가요?
1: 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연주로 한번 좀 들려드리면서 아, 뭔가 착한 남자의 기준을 네.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사연 받았을 때 옳다쿠나 했겠구나.
1: 옳다쿠나 내 자리다.

0: 착한 그렇죠. 남자니까 착한 남자로 갑니다.
1: 네, 맞아요.
0: 선곡도 연주도 명쾌하다라고 해주셨고 너무 잘 지다.
1: 감사합니다.
0: 연주 듣고 홀렸어요. 콘서트 티켓팅 할게요. 라고.
1: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반가운 그러니까. 사연이죠.
0: 내일 8시입니다.
1: 내일 8시에요.
0: 놓치지 마세요.
1: 맞아요.
0: 진짜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입니다.
1: 맞아요.

0: 비주얼도 지금 갈고 닦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 렌트.
1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지금 옆에 거짓말 탐지기가 세팅되어 있고 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1: 너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보다 청취율 1위를 원한다.
0: 아, 이거 좀 힘드네. 한키라 청취율 1위 원한다. 역사야, 이건 역사야.

0: 판단할 수 없는 진실. 제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건 청취율 1위. 매일 밤 10시 한혜 키스더라디오. 방키라 사랑해요. 아! 광고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자이로 드랍드 아트, 짝사랑 썸, 연애, 이별, 환승, 재회 등등 사랑에 관한 모든 사연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시고 자이로씨.
1: 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자이로씨는 나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1: 착한 여자가 좋습니다.
0: 착한 여자가 좋아요? 네네. 저는 나쁜 여자도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미세이의 뱃걸 굿걸 듣고 올게요.
1: 뭐야 이거?

0: 장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요.
1: 세종
0: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0: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4: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5: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4: 우리는 바로 윤정수
5: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자이로 드랍다트 인별그램에 한키라 1주년 기념사진과 함께 감동의 메시지를 남긴 기타리스트 우리 감기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네네. 저도 읽었거든요. 네네. 좀 민망하겠지만 또 직접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낭독
2: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1: 낭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게 한키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1주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1: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네. 아 저도 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0: 샴디님은 최대훈 배우님 느낌이 나네요. 이건 흡사 요즘 대세 드라마 김부장의 김부장과 성한수 느낌이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사진도 보내요. 내일 자이로 콘서트 티켓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1: 우리 2595님이 갑자기 김부장을 요새 좀 재밌게 보시나 봐요.
2: 저도 어저께 보다 잠들었는데.
1: 근데 약간 느낌 좀 있나?
2: 느낌 좀.
1: 최대훈 배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자이로
1: 드랍 더 하트 싱어송라이터 자이로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6628님께서 드랍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0: 있긴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사연자분은 그 남자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1: 맞죠.
0: 저는 뭐 만날 이유는
1: 없는
0: 그걸 발견한 순간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1: 저도
0: 드는데.
1: 그 모습 보면은 그냥 화나고
0: 그치.
1: 뭐 하는 거지?
0: 맞아.
1: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0: 뭐 앞으로의 무슨 뭐랄까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런 인과관계들 이런 게 궁금하지만 저는 솔직히 뭐 따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1: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근데 여기서 더 뭔가 만남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그래도 그러시고 싶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어떨까?
0: 가만히 있어요.
1: 그냥 이제 뭔가 액션은 크게 안 취하시고 뭔가 아직 썸을 타고 있지만 본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또 상대방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즐기시고 계신 분이라면은.
0: 난 솔직하게 그냥 물어볼 것 같아.
1: 뭐라고요?
0: 그냥 나 그때 회식에서 테이블 봤다? 밑으로 하는 거 봤다. 네. 어떻게 된 거냐. 사실 나는 우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다.
1: 네.
0: 라고 그냥 담백하게 물어볼 것 같아.
1: 그 물어보면은 그걸로 끝나죠.
0: 그걸로 분명히 뭐 헛소리 만약에 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냥 마무리하는 거고.
1: 네.
0: 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런지 뭐 없을런지는 잘 모르겠다만.
1: 어떤 이유에 아 손이 너무 차갑다.
0: 아니 담백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1: 뭘 어떻게 해야 돼?
0: 사실 우리가 어영부영 할 때 그 신입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봤는데 잘 맞아서 뭐 좋게 발전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런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1: 나 그냥 그분이 더 마음에 있었다.
0: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1: 이건 어때요? 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술이 취해서 내가 그때는 좀 실수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0: 최악이지. 사실
1: 최악이죠.
0: 뭐 이렇게 뭐 술이 취하면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는다는 거.
1: 그쵸.
0: 좀 용납은 안 되는 거.
1: 용납은 안 되죠. 아니 무슨 약속을 하느라고 악수를 하고 있었다.
0: 아 순간 너무 차서.
1: 너무

0: 죽일놈은 안 나왔습니다.
1: 아, 죽일놈 좀 아껴놔야 돼.
0: 죽일놈 아껴놔야 돼요. 에이. 이거는 아직 진짜 죽일놈 같은 사연이 나왔을 때 해야 됩니다.
1: 지은님도 죽일놈 나올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착한 남자 사건이 네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이제 선곡을 예측하게 하는 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자유로 씨 선곡이 좀 궁금한데요.
0: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네. 이분과 이분이 지금 너무 이분 그 사연자분이 그 뭐랄까요 그 남성분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그분과 같이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라. 자유로의 with you.
1: with you. 아, 그 남자와 말고 한키라의 자유로와 한해 와 같이 있어라 with you. 일단 기타 연주 듣고 잡돌이 가겠습니다. 자유로의 with you 듣고 올게요.

0: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어떨까?
1: 그치. 뭐, 그러니까 사실 동료니까 네. 뭐 갑자기 갑작스럽게 무슨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0: 그러니까
1: 뭐 이렇게 관계를 끊어내고 뭐

0: 있지만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아이 뻔하게 알잖아. 아는데 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는 거야?
1: 일단 저는 걸리는 그 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 감정 없거든요.
0: 내 말이.
1: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본인 지금 진짜 아무 감정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 아니, 수가 있어요.
0: 괜히 찔리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굳이 이런 이유가 멋인지.
1: 네, 그래요.
0: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냥 이제 그분과는 그냥 연락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거 찔린다는 것까지 본인이 느끼고 있는데 편하게 답해도 될까요? 또 좀 웃기고 뭐 얼마나 돈독한 얼마나 돈독한 운동 메이트가 되시려고.
1: 그래. 네. 운동은 혼자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사실 뭐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공감해주지 못해서.
1: 맞아요.
0: 미안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비슷합니다. 저희랑.
1: 맞아요. 반응이 지금 엥?
0: 잉?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1: 남친 있는데 왜 모르는 남자 번호를 물음표.
0: 관심 있는 것 같은데
1: 상대도 남친 있는 거 아세요?
0: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길 라는 반응도 네. 있고 아마 상대방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아, 모를 수도 있고 또 추가 반응이 있습니다. 돈 네.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0: 아, 이런 거 나와야지.
1: 그래 맞아요. 나와줘야지. 아, 이렇게.
0: 우리 또 한캐리 청취자분들은 네. 이런 사연에는 가차 맞아요. 없습니다.
1: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운동복을 비싼 거 입나 봐요. 아. 그래서 뭐야 부장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0: 핫한 브랜드 입으셨나
1: 예, 예. 신발도 비싼 거 입으시고 막 그럴 수 있어요.
0: 아예 아무튼 8321님 본인이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이 문자도 본인의 최소한의 양심으로 네. 보내실 거라고 보내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1: 한 말씀 먼저 드리자면은 네. 속 시끄러운 일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정답입니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 네. 8738님께서 저 8개월 된 여친의 민낯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0: 너무 다른 얼굴이야.
1: 아 갑자기 진짜 뭔가 어. 나 진짜 뭐 약간 배신당한 것처럼.
0: 어 그걸로 사실 감정이 식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1: 어, 어. 거짓말처럼 바뀌는 얼굴.
0: 어
1: 그럴 수도 뭐, 있죠.
0: 실망할 수 있지. 사람은 어떤 것에든 뭐 이게 실망하고 이렇게 깰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그럴 수는 어, 있죠.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조금 어, 어, 뭐 굳이 궁금하다.

0: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 균형
0: 이런 거를 이제 8738님
1: 네, 입장에서
0: 한번 얘기해 주신 거.
1: 그러니까 보통
0: 거고.
1: 이렇게 공감을 하려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0: 아니에요. 전 없어도 항상 공감해 드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0: 와, 이 사람 근데 자율 씨도 참 나쁘다.
1: 저 나빠요.
0: 착한 남자 아니고 나쁜 남자네.
1: 저 나쁜 남자예요.
0: 진짜 나쁜 남자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항상 흑백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항상 이렇게 이게
1: 형 이거 얼굴 봐요. 아주 다급해 보이거든.
0: 추가 반응이 네네. 아 샴디 바로 니엣

0: 자유로를 집중해 주세요. 네,
1: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연주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 소개를 좀 길게 해주셨어요.
0: 그 노래 네. 어제 한키라 끝곡으로 틀었어요.
1: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문세 선배님 저랑 콜라보레이션 한 적 있습니다.
1: 뭐로?
0: 제 캐롤을 같이 한번 불렀던 적이 있어요.
1: 진짜요?
0: 예, 저랑 돈독한 선배님입니다.
1: 진짜요?
0: 기억하시려나? 이문세 선배님 기억하세요? 저 예전에 같이 캐롤했던 한 해예요.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1: 그때 촬영 감독이었나?
0: 아무튼 또 겨울에 캐롤이니까 겨울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
0: 디스 크리스마스라는 곡입니다.
1: 디스 크리스마스.
0: 네, 이제. 제 공식 끝인사하고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네.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네. 저는 김현철 선배님 원곡의 연애, 폴 블랑코 목소리로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로 드랍더 아트, 저는 코너지기 자이로였고요. 제 닮은 꼴 수식어 0크크 빠지고 소간지 추가돼서 27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밤 되세요. 자나잇!
0: 자나잇!

산들 같이 걷는 길 듣고 왔고요. 오늘은 김현정 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아, 시골 집에서 먹는 갓진 옥수수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고소한 옥수수 금방 찐 거 싫어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 쫀득하고 알라리 그 씹히는 고소한 맛 저 진짜 참 좋아하는데, 아 갑자기 좀 내일의 맛 그 사연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 익산에서 최근에 그 익산 다녀왔는데, 익산에서 찹쌀 옥수수 식빵을 하나 먹었거든요. 그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제가 올해 먹은 빵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옥수수 얘기하니까 떠올랐습니다. 소소한 정보 하나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뭐 옥수수에 어울리는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또 따뜻한 옥수수 있으면 시원한 수박 함께 해야겠죠. 더운 여름은 또 수박 자주자주 부지런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추천해드렸고요. 민경범님, 옥수수는 찰옥수수죠.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샴디, 처음 와서 재밌게 듣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식구 된 건가요? 그럼 이제 말 편하게 해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이게 그리고 골반을 뭐 앞뒤, 옆옆까지는 제가 되는데 이게 막 원으로 막 서클하고 막 돌리는 게 좀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아, 아무튼 참 뭐 저를 위해서 뭐 춤을 추시는 분들은 아니실 테니까 뭐 이해는 한다만 아유 정말 어렵습니다. 우와 잘하신다라는 반응도 있고 잘 추시네요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마 자이로를 향한 것 같고 뭔가 고장 났는데 또 있습니다. 원본 우리 집 준호랑 비교해 주세요라는 아주 못된 문자도 있네요. 비교는 안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의 챌린지까지

0: 타이거 모닝.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뿅뿅 좀 한혜 원앤올리 샴디데이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딱 맞는 주제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69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삼복이었는데 복다림 하셨나요? 삼복다위의 복은 엎드린다는 뜻이라서 더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면서 여름의 위세에 굴복한 가을을 나타냅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 앞에선 납작 엎드려 그저 지나가길 바라야 한다는 삶의 지혜가 담긴 거죠.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고 때론 적을 피해 도망가거나 몸을 숨기는 게 현명하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더위 앞에 납작 엎드리듯 나를 낮추며 위기를 넘기는 기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좀 피하고 좀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더위에도 납작 엎드리듯이 말이죠. 잠시 후 칠링뮤직에서 우리 가족 추천곡 소개하고요. 또 OST 믹스해보는 OST 유니버스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배 이럴 수 있으니까 진정한 사과와 맛있는 거 그리고 약간의 이제 재미 그런 걸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기리보이의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엑소의 나비소녀

드라마의 힘을 다시 느껴봅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로 OST 유니버스. 10년 전인 2016년에는요 여러분, 한 해에 한 편 나오기도 힘든 대박 드라마가 무려 3편이나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도 드라마 OST 모음집을 주제로 해볼게요. 먼저 KBS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그리고 첸과 펀치가 함께한 Everytime 준비했습니다. 군인과 의사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38%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아니 이게 벌써 10년 전이라는 게 여러분 믿기시나요? 여전히 그 배우분들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KBS 월화 드라마도 2016년도에 대박난 게 있습니다. 바로 박보검, 김유정의 사극 구름이 그린 달빛인데요. 여기서 성시경의 다정하게 안녕히 골랐어요. 세 곡 듣고 올게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첸과 펀치의 Everytime, 성시경의 다정하게 안녕히.

0: 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며칠 전에도 말했었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 뭐 이거 때마다 다 챙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때라도 든든하게 먹어주면 기운이 확 충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겹살, 장어, 전복, 누룽지 삼계탕, 찜닭 메뉴까지 추천해 주시던데 저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여러분은 뭐 드셨어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나중에라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3190번님께서 전 오늘 콩국수요. 맛있고 단백질 보충은 덤이에요. 아, 우리 3190님 제대로시다. 탄단지. 그 제가 항상 그 드리는 말씀이지만 콩국수는 소금으로 시작했다가 설탕으로 끝내는 게 진정한 맛집입니다. 네. 디저트까지 한 그릇으로 해결하는 거. 네. 한번 만약에 설탕 넣어서 안 드셔 보셨으면 트라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콩 국물로 만든 맛있는 약간 빙수 같은 거를 먹는 느낌이랄까? 네, 맛있습니다. 곽수빈 님께서 삼계탕 안에 들어 있는 찹쌀밥 대 살코기 먹어도 좋아요. 전 찹쌀밥 먹으려고 삼계탕 먹어요. 나랑 수빈님이랑 잘 맞는다. 우리 삼계탕 같이 먹으면 딱 되겠네요. 저는 강경 고기파입니다. 네, 살코기 좋아합니다. 고기 먹으려고 삼계탕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폴킴 나는 너와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찹쌀밥파야. 아니면은 쌀고기파야. 이거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당연히 삼계탕에 이 세 글자 안에 찹쌀밥이란 단어는 안 들어있습니다. 삼계탕 밥이 아니에요. 찹쌀이라는 단어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건 메인 메뉴가 아니야,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을 시키는 거지 치즈볼 먹으려고 치킨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한번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음.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알려주세요. 저 궁금해하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계신 곳은 날씨가 어때요? 분명히 저 출근할 때는 미스트 같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 날씨 요정, 제가 날씨 요정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2호선 타시면요 폴킴의 가요광장 광고 포스터 찾으실 수 있어요. 그냥 기왕이면 나 오늘 좀 시간도 남고 좀 여유로운데 하시는 분들은 2호선 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 갈 길을 느리게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다녀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쵸? 근데 누룽지 백숙이라고 하시니까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희님께서는 고기랑 고기가 우러난 국물요.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 고기가 아주 야들야들 부드러워집니다. 네. 따봉님께서 저는 닭을 안 좋아해서 밥이요. 삼계죽을 좋아합니다. 하, 근데 삼계죽도 맛있긴 해요. 이 닭기름이 나오면서 밥에 딱 배이면 진짜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7622번님은 폴디 전 무조건 약재 들어간 국물에 찰밥 말아먹는 파거든요. 크, 지금 햇빛 장난 아니에요. 밖에 햇빛이 날씨가 장마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지금 밖에 왜 이렇게 쨍쨍하지? 무슨 일이에요? 네. 약재. 근데 약간 이 약재 뭐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삼계탕류 먹을 때는 이 약재가 안 들어가면 이 보양식을 먹는 느낌이 좀 없어져서 그 맛이 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3890님께서는 찹쌀밥 속도 편하고 진리입니다. 근데 각자 좋은 대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맞죠. 어차피 각자 덜어먹고 각자 시켜 먹을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의 취향을 좀 알아봤습니다.

키양. 네, 어떤 사진들이 도착했나 만나볼게요. 9212번님께서 귀여운 거 보내라 해서 바로 보냅니다. 처음 문자 보내봐요. 62일 된 둘째입니다. 폴킴의 가광 파이팅 하면서 우리 둘째 애기 사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지금 옷 안에서 팔이 나오지 못했어요. 네, 옷 안에다가 팔을 가둬놨습니다. 가두는 거 맞죠? 네,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너무 귀엽다. 아니 애기가 근데 머리숱도 많고요, 눈썹이 갈색이에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눈이 큰가 보다. 좋겠다. 너무 귀엽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1545번님께서 우리 애완견 설탕이입니다. 더워 보여서 귀를 올렸어요. 어머, 저는 무슨 이 작은 화면을 보고 낙타인 줄 알았잖아요. 아, 머리를, 아, 귀를 올린 거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푸들 같은 것 같, 푸들 종류인 것 같아요. 네, 털이 굉장히 빠글빠글한데 윤기가 쫙 나면서 귀를 머리 위로 올려서 약간 여성분들 머리 위에 똥머리 한 것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아, 근데 이 똥머리 때문에 강아지인 줄 못 알아봤어요. 너무 귀엽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5072번님께서 진짜 귀여운 걸 보내주셨어요. 귀여운 양념만두.

가광문화센터 이어서 위너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2431번님께서 저의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밥 친구입니다. 초등학생 같이 나왔어요. 어머 깜짝아 하면서 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너 왜 저렇게 흉측하게 웃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비열하게 생겼지?

0: 네.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2: 휘.

내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은근히, 아 은근이라뇨, 아주 매우 춤을 즐기는 새싹 댄서 폴킴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우리 제작진이 슈퍼라디오의 댄서 DJ 가비님에게 요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 폴킴은 쿨FM 남자 DJ들 중에 춤을 몇 번째로 잘 출 것 같아요? 뭐 이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가비가 예측한 쿨FM 남자 DJ 춤 서열에서 폴킴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후보는 조정식, 이현우, 박명수, 폴킴, 윤정수, 남창희, 한혜, 7명이에요. 이 중에서 폴킴은 몇 위? 아, 뭐 이걸 뭐 이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심지어 한혜님을 제외하고는 가수가 없어요. 아,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수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늦었잖아요, 가비님. 덴마크 공주님께서 4위 이름 명성 23샴디 3등 식디 덴마크 공주. 덴마크 공주님 죄송해요. 당신 덴마크 공주 아니에요. 공주 아닐 거예요. 날 4위라고 했기 때문에 덴마크 공주 아니고 덴마크 시녀 정도로 제가 이름을 정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어요. 송현주님께서 6위 1등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1등은 절대 아니니까 2등도 3등도 있는데 굳이 6위예요? 4742번님께서 3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폴디 제 마음속 1위는 폴디랍니다. 근데 왜 마음속 1위와 결과적 발표 순위가 다를까요? 이민아님께서 6위? 7등은 하느님께 드려요.

86님이 저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 91년에 아니고 88년입니다. 네. 그래도 아 선배님 선배님 목소리가 워낙에 이렇게 스위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댄스곡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7이 나 자꾸 긁히는데 조정혜님께서 봐봐요 여러분 자꾸 저 가래끼잖아요. 조정혜님께서 하느님 잘 추세요. 키스더라디오 SNS 가면 댄스 챌린지 엄청 많아요. 아이돌만큼 있어요. 하느님은 잘 추실 것 같아요. 리듬감이 좋아서 잘 추실 그래 난 한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권지혜님께서 그 고백 하지 마요. 니마 그 고백 하지 마요. 그래요, 좀 급한 것 같아. 1884번님께서 청춘이 용기다, 연애 기회가 있는 게 부럽다, 고백해보자 라고. 아, 청춘이 용기는 맞는데 그 용기도 약간 타이밍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0: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7288번님께서 폴디 저 칭찬받을 일 있어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체지방 3kg 빠졌어요. 매일 열심히 토마토 먹으면서 나름 열심히 식단 운동했는데 축하해주세요. 근데 아직 몸무게는 많이 나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체지방 3kg는요, 몸무게 3kg 빠진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완전 축하드려요. 진짜 이대로 쭉 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사실 사람이 뭐 치팅데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다 뭐 술 약속이든 뭐 회식이든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몸무게 쪘다고 실망하거나 그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체지방 3kg가 빠진 거는 정말 한 6kg가 빠진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루는 또 제자리로 갔다가 또 다시 다음날부터 열심히 하고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희님께서 청주는 밤새 비바람 치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 해놨어요. 여의도는 어때요? 폴림덕이 여전히 화창? 밖에 화창한가요? 아, 안 화창하대요. 밖에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네, 지금 밖에 계신 특파원 날씨 어떤가요?
2: 흐려요.
1: 아, 좀 전에는 라디오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해가 쨍쨍한 게 느껴졌는데

0: 나오는데.
1: 진짜요?
0: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훈련이 저녁 8시에 있었어요. 야외에서.
1: 어제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감독님, 네. 비 싫어해요? 이거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감독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맞아도 오늘은 아닌 것 같다라서 어제 취소됐거든요.
2: 아니 솔직히 그거는 출발도 하면 안 됐어요.
0: 출발도 하면 안 되는데 감독님 취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1: 전 진짜 무슨 하늘에서 누가 물을 갖다 들이붓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나의 축구의 열정은 이거만큼

0: 근데 좀 빨리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것 때문에 하느라, 에,
0: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1: 너무 처지는 거 아니에요?
0: 할아버지 아니야?
1: 아니 이티님께서 남편이 다음 주에 갑자기 휴가가 잡혀서 급하게 폭풍 검색 중이에요. 폴디 해나님 여름 휴양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
0: 아, 너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1: 여행 좋아하는데 사실은 지금 해외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비싸서
0: 아 지금 딱 비싼 시즌인가요?
1: 아니 지금 비행기 기름값부터 해서 너무 다 비싸져가지고 해외로 나가기엔 좀 부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국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디 가실까요?
0: 저 이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저 안동 갔다 왔거든요.
1: 안동.
0: 안동에 이렇게 예쁜 가옥 같은 집 빌려가지고 네. 다녔는데 너무 좋던데.
1: 저는 이번에 그 솔로 촬영하면서 촬영 장소가 무주? 근데 무주가 굉장히 또 예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무주에서는 뭘 할 수 있죠? 저는 그 무주에서 행사 때문에 가보긴 했는데 다른 걸 딱히 못 해봤어요.
1: 아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요즘엔 덥기도 하고 뭐 계곡 쪽으로 가시면
0: 아 계곡 네. 있으니까 무주 좋은데요. 네. 무주 가는 거 추천합니다. 또 2014번님께서 지난주에 가강 회식 잘하셨나요? 두 분 그날 더 친해지셨어요. 어떤 얘기 나눴어요? 궁금하다. 혹시 서로 말도 났어요?
1: 그러게
0: 말은 나도 놔주세요.
1: 네, 근데 그날도 한 조금 지나서 반전대 한 것 같긴 한데 네,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0: 저는 그냥 누나 합니다.
1: 네, 이제. 맞아요. 네.
0: 그리고 저희 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1: 맞아요. 그냥. 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0: 아 그쵸. 네. 아 남긴 거 너무 아까워.
1: 그 강어 김밥, 강어 소금 김밥, 그 진짜 맛있었어요.
0: 아 나 자꾸 밤에 집에 가서 네. 그 남긴 광어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아 한 입 더 먹을 거.
1: 아 그러니까.
0: 자. 오늘 함께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볼게요.
1: 네, 사연 정주의 레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일, 그리고 요즘 고민거리, 형제 뒷담화, 우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0: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283님의 신청곡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 샤크라의 난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4458번님이 영덕이요. 6월 말에 다녀왔는데 해외 절이 가라더라고요.
1: 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파랗다.
0: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바다 색깔이.
1: 네.
0: 물이
1: 에메랄드.
0: 너무 투명해서 아래 모래가 다 보일 정도예요. 영덕 나쁘지 않은데? 가서 대게도 먹고.
1: 맞아요. 맛있는 거 많으니까.
0: 네.
1: 이동현님, 태백은 어떠신지. 태백이 국내 중에 엄청 시원하기로 유명해요. 지금도 27도네요. 너무 부럽다. 온도 포항은 오늘 38도까지 올라간대요.
0: 38도요?
1: 그러니까 오늘 초복이죠 오늘.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0: 아, 포항과 태백 온도 차가 이렇게 10도 11도까지 날 정도예요? 아, 이렇게 시원한 거면 태백 가는 거 나쁘지 않긴
1: 그쵸.
0: 하겠다.
1: 네. 너무 더우니까.
0: 38도면 집 밖에 못 나가겠는데요?
1: 근데 저희도 좀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서울도 왠지 38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0: 저 라디오 KBS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위로 지붕 좀 만들어주시면 올 자신이 없는데요. 어떡하지? 자,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첫 번째 사연 장르부터 공개할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
1: 네.
0: 청년 로맨스입니다. 시작할게요. 박형준 학생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는 26살 남자인데요. 제 회원님 중에 운동을 하러 와서 운동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2: 쌤, 오늘 요즘 드라마 뭐 봐요? 쌤, 저 오늘 남친이랑 1주년이에요. 쌤, 저 옷 살 건데 이거 어때요?
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하고 왔습니다.
2: 지가 나를 어떻게 찾으시다 아픈 씨.
0: 어떤 날은 내내 울다 갔고.
2: 아니 이거 그냥 재촉인데 걔 환상 이별 같아요. 아, 나 진짜 열받네.
0: 어떤 날은 화만 내다 갔죠. 그리고 회원님 식단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톡을 보내면 톡으로도 늘
2: 쌤 이거 뭔가 새 연애 티내려고 올린 사진 같지 않아요?
0: 전남친 관련 토크만 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톡을 보냈습니다.
2: 쌤 내 남자친구 해줘요.
0: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뛰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지? 사귀자는 건가? 뭐야, 그동안 나 좋아했던 거야? 아, 근데 왜 나 설레고 있지? 내가 회원님을 좋아하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톡이 하나 더 왔어요.
2: 아, 또. 쌤이 내 남친인 척하고 사진 좀

0: 선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좋다. 네.
1: 0633님 이거 어장 아닙니까? 석구님이 좋아하시는 거 다 알고 여자분이 즐겁게 노시는 것 같은데요.
0: 아 어때 어장의 여지가 있어요?
1: 어장의 여지가 있을 순 있죠.
0: 아 그래요?
1: 네, 왜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 왜냐면 어쨌든 네.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한테 어 저 내

0: 님이 네. 본인의 사진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손석구를 닮았는지 아니 본인 피셜 손석구인지. 이 구씨도 다양한 구가 있거든요.
1: 다양한 구가 있죠. 그래도
0: 근데 만약에 진짜 손석구다. 누가 어. 오 있어 손석구다 이러면
1: 전 남친이 질투했던 거다?
0: 질투할 만한 사람한테 한 거. 아 그리고 진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0: 아니 할인 받으려고.
1: 할인 받으려고.
0: 아 진짜 이경봉님은 천호동 금사파인데.
1: 아 뭐 금사파일 수 있죠. 아. 6318님 아니 기껏 만나서 왜 퀴누아 모시기 샐러드 먹고 헤어졌어요. 마음에 들면 맥주라도 먹든가. 답답하다 정말.
0: 아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퀴누아 샐러드를 먹고 헤어졌다. 여기는 사랑이 아직 없습니다.
1: 그러게 사실 원래는 그 애프터나 아니면 맥주든 뭐든 좀 더 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죠?
0: 솔직히 그 퍽퍽한 퀴노아 샐러드를 굳이. 아 다른 것도 아니 뭐 아니 좀 더 로맨틱하게 갈 수 있잖아요.
1: 아 근데 뭐 한편으로는 운동을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0: 어, 난 그래도 퀴노아 샐러드 먹는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어요.
1: 아, 운동하잖아요.
0: 아, 5231번님께서 그래 그 커플 사진 보내줘봐요. 우리가 보고 판단해줄게.
1: 그러게.

0: 그래서 그냥 마음껏 게으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바빠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1: 어? 뭐야? 책 반납 오늘까지야? 아 빨리 책 읽어 저쪽 아 다 읽었다.
0: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반납 직전에 속독으로 읽어내고요. 친구 생일 모임이 있을 때도 미리미리 선물을 좀 사두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1: 가는 길에 조금만 돌아가면 백화점 하나 있으니까 거기 들렀다 가면 되겠지. 아 뭐 사가지? 아 검색 좀 해볼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베스트 5. 어 요거 한번 볼까? 어 이거 좋다. 근데 이게 매장에 지금 있나? 여보세요? 이거 지금 재고 있어요? 아 있다고요? 어 그럼 갈게요.
0: 저처럼 벼락치기로 성공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 가강에도 많이 있으시죠? 그쵸?
1: 벼락치기에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 나는 이런 걸 이 시간까지 미루다가 이렇게나 재빠르게 해낸다. 지금 문자로 알려주세요.
0: 네, 저는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도 한참 전에 다 해놓습니다. 뭐 반대의 사연도 환영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상품권 드릴게요.
1: 0127번님의 생활 밀착형 휴먼 스릴러.

0: 그거를 가지러 현관에 있는 가지러 가는 귀차니즘과 그거를 넣어놓는 귀차니즘이 다른가 봐요.
1: 제가 볼 때
0: 네.
1: 혹시 누나 이렇게 앞집에 사시거나 옆집 사시는 분들이 보면서
0: 네.
1: 아, 저 모델은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말이야.
0: 아유, 네. 안으로 넣어두겠습니다.
1: 아, 3709번님께서 아니 사회생활 해보면 이런 습관 생겨요. 자꾸 변수가 생기면 했던 거 없고 다시 오. 하고 했던 거 없고 다시 하고 이래야 돼요. 그냥 미루다가 한 방에 하는 게 최고.
0: 한유나님, 저는 일주일 전 건강검진 문진표가 오자마자 벼락치기 건강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저력이 있답니다. 다만 몸아 그동안 미안했어.
1: 아니 이게 일주일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게 맞아요?
0: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일주일 전에 술을 네. 한 줄여보자 아니면 끊어보자 하고
1: 그런 거는 네.
0: 한 일주일 전에 안 먹고 건강검진 받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1: 아니 근데 솔직히 저 이런 생각 들어요. 건강검진은 평소에 나의 생활 습관 그대로
0: 네.
1: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네. 건강하게 살면 다시 돌아오는구나는 알게 되면 좋죠 뭐.
1: 일리 있어. 일리 있어.
0: 네.
1: 손혜진님은 저는 파워제이라 특히 여행 갈 때 3개월 전까지 와. 코스 짜고 식당도 알아보고 예약해둡니다. 닥쳐서 하는 거 못하겠어요. 3개월이요?
0: 와, 저는 그래서 저는 굉장한 피여서 이 손혜진 씨 같은 파워제이이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1: 다 해주니까.
0: 네.
1: 아 저도요, 저도.
0: 네. 지금 굳이 좋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 다 따라갑니다. 네.
1: 이래서 제이 분들은 피를 안 좋아해요.
0: 맞아요.
1: 조현정님은 어릴 때부터 발등에 불이 붙어서 내 발이 타고 있을 때 그때 울면서 해요.
0: 근데 힘들긴 하죠, 맞아. 몰아서 하면.
1: 맞아. 급하게 선물 사고 이런 거 힘들어.

0: 너, 쟤 이렇게 칭해요. 수십 년째 뭐라고 하고 있는데 들어먹질 않아요. 이쯤 되면 한 대 때려서라도 바꿔야 할까요? 두 분은 동생들에게 어떻게 불리나요?
1: 오.
0: 들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0: 곡까지 같이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코너 마무리하면서 누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1: 네, 다음 주에 봐요.
0: 다음 주에 봬요.
2: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톤업 패드.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외국인 유학생 오타백입니다. 이름이 오타백? 오타가 많아서 오타백? 오답이면 어떻습니까? 오답, 육답, 칠답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은 최근에 두근두근 했던 적 있으세요? 한근 두근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거 보니까 K대학생을 위해 아이브의 해야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느니라. 제 개그 자기 전에 생각난다 했죠?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예전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이젠 왜 끼니를 잘 챙겨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속이 헛헛하면 마음도 허전해지잖아요. 별것 아닌 일에도 흔들리고 괜히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고 싶은 이 순간 마침 삼복 가운데 첫 번째 초복이잖아요. 더위에 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집에 가자 스텔라장. 7월 15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김정진 씨 오늘 초복이라고 구내식당에 추어탕이 나왔는데요. 산더미처럼 불어난 일로 때를 놓쳐 못 먹었어요. 퇴근하면서 추어탕 하나 포장해 가서 맛있게 먹고 기운 차리려고요. 잘 생각하셨는데 생각 잘하셨어요. 산더미처럼 불어난 일로 나만 못 먹었어 이러면 속상하고 말지만 아유 할 수 없지 뭐. 추어탕 포장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진 씨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9417 초복인데 종일 생닭 배달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오프닝 멘트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네요. 왠지 누나가 맛있는 음식 챙겨줄 것 같아요. 제가요? 오늘요? 초복인데요?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9417 9403 회사 신입이 아침에 뭘 잔뜩 갖고 왔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직원들한테 닭다리 모양 과자를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오늘이 초복이라고 귀여운 선물을 준비해온 우리 신입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무슨 과자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그거 요만한 닭다리 모양 그 미니 그거 들어있는 그 과자죠. 이야 센스가 자기가 받을 사랑은 이렇게 자기가 다 챙긴다니까요. 그거 먹고 어떻게 신입을 귀여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9403. 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저녁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함께합니다. 초복에 나올 금이의 맛은 뭘까 정말 궁금하시겠지만 3부에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야심찬 이벤트 금이네 팝업. 오늘의 팝업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 아시죠? 치킨.

0: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1부 0042 저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주 가는 가게 아르바이트생인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여자친구 있는진 잘 모르겠... 언니가 문자 읽어주시면 용기 내서 물어보려고요. 그 일에 상관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문자메시지 읽어드린 것과 굳이 용기를 내서 004에 이분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왜 연결이 되죠? 저는 그 연관관계는 모르겠고요. 일단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저기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금인의 팝업. 오늘은 치킨 데이. 3655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더 집중하며 운전하느라 두 배로 피곤해요. 그래도 승객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오늘도 안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흐흐. 고생하셨어요. 비가 많이 왔군요. 지금 이 시간은 어때요? 퇴근길만이라도 비가 좀 그쳤으면. 아, 기사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4635 사무실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땀이 어찌나 나던지 화장한 게 번져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냈더니 팀원들이 저를 못 알아볼 뻔했다면서 상처받고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합니다. 아 괜히 그러는 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가부키처럼 화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 알아보게 화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눈매가 좀 더 뚜렷했는데 그림체가 연했구나 이분이 이 정도 아니겠어요. 뭐 상처받을 일 뭐 괜히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 교훈은 얻었죠. 아무리 번져도 화장을 고쳐야지 지울 일은 아니다. 6564 핵핵 더워요. 밭에서 들깨 심는데 모기 덤비지 땀은 나지. 그렇다고 들깨를 포기할 순 없고 라디오 듣다 잠시 쉬면서 맑은 하늘만 흘겨봅니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땡볕에 농사 짓는 분들 진짜 힘드시죠 요즘 같은 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작물은 다 그때그때 시기가 있어서 그때 놓치면 또 안 되는 거고. 아휴 오늘 심을 건 다 심으셨어요? 아유 그러하셨기를.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단백질 섭취할 수 있게 치킨 선물 부탁드려 봅니다. 네, 쌤.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원래 하시는 일도 피아노 가르치시는 게 쉽진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초보부터 뭐 정말 뚱땅뚱땅부터 음계 뭐 막 근데 영혼을 갈아 이유가 있잖아요. 콩쿨이 얼마 안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접근해서 저로 하여금 치킨 쿠폰을 꺼내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솜씨, 이 실력. 피아노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 이 논리와 감성이 적절히 어우러진 요런 멘트 요런 데 제가 약하거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쌤. 그렇게 열심히 지도하신 만큼 피아노 콩쿨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기현 씨. 누나, 저는 에어컨 기사예요. 초복인 오늘 고객분들 시원하게 해드리느라고 정작 저는 삼계탕 구경도 못하고 땀으로 샤워했어요. 그래도 고객분들이 건네주신 시원한 냉수 한 잔에 행복했습니다. 이분은 100% 제 감성에 호소하시는 겁니다. 봐요.

참 이분에게도 치킨 쿠폰 보냅니다. 4881 아들과 함께 천안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픈하고 6개월 만에 첫 단체 손님을 받았습니다. 퇴근길, 출근길에 열심히 홍보한 게 한몫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 좋은 날 크게 틀어놓고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단체 손님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단체니까 그냥 테이블 꽉 채워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매상도 좀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야, 진짜 파이팅입니다. 4881 치킨 쿠폰 보냅니다. 방문 간호사인데요. 종일 어르신들과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보양식 못 먹고 퇴근 중입니다. 저녁에 보양하고 싶어요. 4631. 저희 어머니도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

0: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나는 애견 미용사다. 날카로운 미용 가위를 손에 쥐고 종일 복슬복슬한 강아지들을 달래고 미용을 해주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사람과의 대화나 연애는 내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았고 퇴근하면 털이 잔뜩 묻은 옷을 벗어던지고 쓰러져 자는 게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누나가 황당한 제안을 해왔다.
1: 그 1대1 필라테스 3개월 끊어놓은 거 못 가게 됐어. 환불 안 된대. 네가 대신 가. 너 맨날 허리 아프다고 노래를 부르잖아.
0: 그렇게 반 강제로 떠밀려서 가게 된 필라테스 센터. 태어나서 처음 가본 그 하얗고 조용한 공간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만났다. 첫 수업날 쭈뼛거리며 들어선 나를 보며 그녀는 활짝 웃어주었다.

0: 안 보고 싶었어? 나는 네 생각 매일 했는데. 그 고백에 이어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1: 여기 와서 보니까 호주는 진짜 반려견 천국이야. 주원이 네 실력도 아까운데 혹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지내볼래?
0: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도 나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한순간도 지운 적 없었단 걸. 혼자였다면 꿈꿔보지도 못했을 미래지만 그녀 곁에 갈 수만 있다면. 그녀가 떠난 후 멈춘 것만 같던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터질 듯 뛰었다.

두근두근 써니힐. 세상에 연애 일기 들으면 저도 모르게 목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남순 씨 아주 그냥 집중해서 들으셨군요. 화수진님 그래 따라가야지. 신애경님 와 호주로 가셔서 다시 시작하나요? 그쵸 그쵸 두 분이 계속 연결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호주로 떠나면서 정리를 서로 이제 하게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연락이 온 거였고 호주로 가면 다시 시작하는 거 맞죠. 최원일 씨 호주에서의 러브스토리는 내일 2부에서 나오나요? 없는 2부라도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인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3162 와 너무 아름다워요. 굳은 몸을 펴준 사랑으로 마음까지 쿵쿵 뛰게 설레게 하는 사랑 꼭 필요한 분이네요. 당장 달려가세요.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굳은 몸을 펴주기 위해서 두 분이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음까지. 이태균 씨 3162 이어서 때론 서로를 위해 서로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 보는 것이 길이겠죠. 오, 서로를 위해 서로가 이끌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여기가 아주 정말 반려견들이 많고 반려견들의 천국이다 하고 이끌어주는 그녀처럼 말이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류주헌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정식으로 재결합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조심스러운 상태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12월 그녀가 있는 호주로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다시 그녀 곁으로 가면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끝으로 그녀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나 금방 갈게. 아, 누군가에게는 12월이 금방입니다. 지금 아직 7월 중순이지만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히는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따로 또 챙겨드립니다. See you. 친구에서 연인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See You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오늘 저희 대학 2학기 수강 신청하는 날인데요.

0: 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퇴근길 음악과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3부 첫 곡이었습니다. 명쇠식님 여긴 경기도 일산인데 올여름도 많이 더워요. 제발 여름아 적당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의미에서 여름아 부탁해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의미로 신청하셨군요. 시원하게 드세요.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820 누나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좌준커, 좌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하시죠.
5: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라떼가 있습니다.
4: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5: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가 함께할게요.

육감을 깨우는 낭독 퀴즈 금요일 맛. 내레이션을 듣고 연상되는 음식을 보내주세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초복이었던 오늘 아마 전국 수많은 학교와 회사 식당에서는 같은 메뉴가 나왔을걸? 아주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왜냐면 복날 하면 너, 너 하면 몸보신이니까. 가끔 아주 가끔 백숙이랑 헛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좀 생각해보잖아. 그럼 내 이름 속에 이미 힌트가 있어. 필수로 들어가는 재료 인삼 그뿐이야. 대추, 밤, 마늘, 황기. 그러니까 사실 널 먹는 건 보약 한 잔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떠들고 있는 동안 하얀 김 모락모락 뚝배기 등장. 속살이 하얀 닭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 있는 비주얼이 꽤나 파격적이다.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셔볼까? 맑은데 깊고 담백한데 진하고 뜨거운데 시원해. 부드럽고 촉촉한 닭다리는 뼈에서 술술 떨어져서 쉼없이 먹게 되고, 그리고 닭 안에 들어있던

이것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4996. 저는 이거 먹을 때요. 살을 일일이 발라서 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밥을 말아 깍두기를 하나 살짝 올려 먹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깍두기의 아삭거림. 삼은 가장 나중에 먹어요. 배우신 분. 제대로 드실 줄 아시는 분. 아, 진짜 이 순서가 다 있는 법이거든요. 그럼요. 야, 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말 식순에 의해서 이렇게, 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4996. 5768. 저 영양사거든요. 해마다 직원분들 이거 만들어 몸보신 시켜드리고 저는 지쳐서 퇴근합니다. 몇 마리나 오늘 직원 수만큼의,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영양사 쌤. 아, 쌤도 이걸 좀 드셔야 되는데, 이래야지 그냥 쌤도 건강하게 열을 나시죠. 이제 고작 초복인데, 말복까지 아직 멀었는데, 기운 내세요, 쌤. 5768이어서 5502. 안타깝게, 오늘 우리 회사 급식에는 닭 죽만 나왔, 먹고 싶, 왜요? 아, 아끼려고 그러셨나? 닭 죽이면 여기 이제 쌀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푹 퍼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복날 선물세트. 오늘 퀴즈 정답과 추어탕과 김치볶음과 즉석밥으로 구성된 복날 선물세트 받아가세요. 정답 맞히시고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짧아요. 빨리 보내셔야겠네요. 조경희 씨 신청곡 레이디스코디의 예뻐 예뻐.

예뻐 예뻐 레이디 스코드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맛 퀴즈 정답 삼계탕. 수요일이면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기다리며 추리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3894.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은 초복이라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저도 삼계탕 먹었답니다. 예, 이런 날 예상을 딱 맞게 해드리는 기쁨도 있죠. 어? 만약에 삼계탕 아니고 딴 거여서 좀 서운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저희가 오늘 삼계탕 이렇게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3894 이어서 8552 삼계탕.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데요. 오늘 학생들과 교직원들 위해 900인분, 90도 아니고 900인분, 900인분 삼계탕 끓였더니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아까 그 너무 지쳐서 안 먹고 퇴근하신다는 영양사 선생님 마음을 알겠네요. 900! 이 학생들과 교직원 쌤들은 행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뭐 선생님들은 이렇게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영 씨. 삼계탕. 저는 즉석식품으로 먹었어요. 끓는 물에 10분 정도만 중탕을 하면 끝인데요. 식당에서만 먹어봤지 즉석식품은 처음이라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 대만족 대만족. 10점 만점에 11점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나 괜찮았어요. 하긴 우리나라 즉석식품 진짜 잘 만드시잖아요. 저는 즉석식품으로 삼계탕은 안 먹어보고 다른 건 먹어봤지만 11점 만점 이상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은 알 것만 같습니다. 김미영 씨였고요. 9200.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야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장님께서 들깨 삼계탕을 사주셨습니다. 걸쭉하고 고소한 국물에 촉촉야들한 살코기 맛이 환상적이라 야근마저 행복했습니다. 와, 그 사장님 참 왠지 메뉴만 들어봐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좀 생기잖아요. 야근은 싫지만 괜찮아. 우린 오늘 들깨 삼계탕 먹을 거야. 이런 그 아, 참 좋은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9200 첫 직장에 그 야근의 행복이 느껴지네요. 1821 정답 삼계탕. 저는요 능이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능이버섯의 진한 국물이 끝내주거든요. 지금 사촌 언니들이 반찬 해가지고 온 데서 삼계탕 두 마리 포장해서 가요. 먼 길 오시니 몸보신 해드려야 하잖아요. 야, 사촌들끼리 이렇게 또 끈끈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촌 언니들하고 이렇게 181 모이셔서 몇 명이에요? 언니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2명에서 3명, 그러면 3명에서 4명이 삼계탕 두 마리. 아유, 뭐 적당하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언니들이 그냥 반찬을 그냥 아유, 예, 맛있게 드십시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1821.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7142. 삼계탕. 지난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삼계탕 파티했는데 사 먹는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이, 야, 참 희한하죠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을 다 블러 처리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개인정보 중요하니까 다 블러 처리해서 많이들 올리죠. 근데 희한한 건 이게 짠 하고 계신 사진을 찍었는데 손만 보이고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블러 처리 너머로 행복이 보여요. 이게 뭐지? 이 기운이 행복한 기운이 느껴져요. 야, 이 삼겹살과 그냥. 여러분 오늘 정답 삼계탕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분 가운데 몇 분 추첨을 통해 복날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나자마자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울랄라 세션 아름다운 밤.

엄마 냄새가 밴 조용한 안방에서 물건들을 찾다가 장롱 서랍 깊은 곳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겉표지가 다 해진 20년도 더 된 엄마의 가계부였다. 그 안에는 100원, 1000원 단위의 지출 내역이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했다. 먹성 좋은 삼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아끼고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참을 넘기다 어느 날짜 모퉁이에서 눈길이 멈췄다. 우리 막둥이 학교에서 첫 받아쓰기 100점 받아옴. 내일은 시장 들러서 막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꼭 해줘야겠다.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엄마 라디. 하태순 씨, 사연을 듣는데 제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은 뭐 하는지, 사는 게 바쁘니 어쩔 수 없겠지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유경희 씨, 눈물 나네요. 어느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너무 찡해요. 어린 자식들 키워내느라 고생하고 희생하신 부모님, 그리고 그 세월을 먹고 자란 저. 부모님의 노후에는 즐거운

본인은 그냥 쓰셨는데 제가 그냥 박군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박군 누나 저요. 7살 연상 여자친구와 사내 연애한 지 두 달째인데요. 옆옆자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수박을 반으로 잘라서 가운데 속을 일부 파낸 뒤에 통째로 얼리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우유를 붓고 숟가락으로 살살 긁으면 얼어있던 과육이 아이스크림처럼 변한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시원달달한 수박 소르베 도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해리 스타일즈의 워터멜론 슈거였습니다. 요즘에 SNS 알고리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통수박 소르베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수박 가운데를 파서 얼린 다음에 우유를 넣고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 아이스크림처럼 되는 그런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저는 만들어 본 적, 저는 여러분 올해 수박 못 먹었어요, 아직. 그러고 보니까. 수박 말고 멜론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멜론만 열심히 먹고 수박 못 먹었네요. 아무튼 저는 수박을 여름철에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제 수박을 많이 드시겠지만 수박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그 수박 주스를 다 판매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수박이 달다

0: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는 등굣길이 얼마나 설레던지. 근데 결국은 말 한마디 못 걸어보고 끝났지만 그래도 네, 짝사랑 상대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나름의 동기부여도 되고요. 살을 좀 빼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꼭 살을 빼야 돼서 걷는다 보다 상쾌한 아침도 듣고 내 건강도 좀 챙기고 살짝의 붓기를 뺀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시면은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준호님 쭉 저희 상하와 함께 해주시고요.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박재정, 서윤이 함께 부른 지금 이대로만, 그리고 9567님의 신청곡인데요. 빅마마 체념.

박재정 서윤이 함께 부른 지금 이대로만 빅마마 체념 듣고 오셨습니다. 2999님 좋은 아침입니다. 마음은 우울해요. 손주가 아파서 새벽에 병원 가서 접수하고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도 상쾌한 아침 들을 수 있어 감사해요. 고운 목소리로 우리 재윤이 응원 한번 해주세요. 재윤이 얼른 나아요. 재윤이 심각한 건 아니시길 바래요. 진심으로. 네. 2999님 참 그 아기들이 또 그 작은 몸이 아플 때가 어디 있다고. 근데 또 쉽게 아프잖아요. 아기들은 아무래도. 아, 제가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뭐 친구 딸이나 아니면은 뭐 조카가 아프다 그러면 막 어떡해 이러면서 걱정되는데 또 내 딸 아니면 내 손주가 그런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얼른 나았으면 좋겠고요. 얼른 나을 겁니다. 2999님 얼른 집에 가셔서 좀 휴식 취하시고 이른 시간에 가셨으니까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마음 잘 추스르시고 아침 드셨으면 좋겠네요. 4985님께서요. 언니 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인데 OTT 재밌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OTT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능은 거의 잘 안 보고요. 전 드라마 덕후예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 드라마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옛날 드라마들 중에서도 좀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왜 추천드리냐면 진짜 뭐 유명한 것들 뭐 커피 프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보면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5위와 4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5위는 선미의 보랏빛 밤입니다. 선미 씨의 자작곡이죠. 아련하면서도 고혹적인 선미 씨의 아름다운 매력이 그대로 담긴 노래고요. 이어서 4위는 백현의 캔디가 차지했네요.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달달한 가사가 특징인 노래입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선미 보랏빛 밤, 백현 캔디.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5위 선미 보랏빛 밤 4위 백현 캔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때 저는 백현 캔디 이 곡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2020년 7월 2주차 때 이 노래들 많이 들으셨었나요? 아마도 5위, 4위 곡 정도면은 네,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두 곡들 함께 즐겨봤습니다. 이원성님께서요. 딸이 6살 연하와 결혼한다고 폭탄 선언을 해서 저희 가족들 너무 놀랐는데요. 막상 만나보니 예의 바르고 직업도 교사고 인성이 좋은 청년이네요. 곧 상견례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있을 때 딸이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그런데 제 가슴 한켠이 살짝 헛헛하네요. 정말요? 뭔가 다양한 감정이 드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애기 같았던, 마냥 어려 보였던 우리 딸이 또 결혼을 언제 커가지고 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또 같이 결혼을 해보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왔던 세월이 스쳐 지나가면서 다양한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딸의 입장이지만 헛헛하시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따님이 데려온 남자친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특히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다는 이 대목이 참 좋네요. 상견례 잘

옆으로 다가가면 자꾸만 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기도 많아서 늘 불안해요. 이 되게 이런 문자 보면은 뭔가 그 상상 속의 직장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회사에서 인기가 많고 또 좋아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그나저나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을까? 뭔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따로 만나거나 뭐 그런 순간에 철벽을 치는 걸까요? 이분이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인기가 많다 보면 우리 정아님을 제외하고도 다른 분들로부터 대시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회사 내에서 뭔가 사소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철벽을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천천히 스며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챙겨준다든지 좀 같이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본다든지 스며들기 권법 추천드립니다. 왠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급발진하면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아님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루시의 히어로.

0: 루시 히어로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3477님 여행은 아니고 파견 나와 있어요. 칭따오입니다. 늘고 있는 건 음식 만드는 스킬 뿐이네요.
1: 이게 뭐예요?
0: 직업이 요리사는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직장인인데 파견 나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 냄비 크기가 왜 이렇게 크죠? 저 거의 조리용 어디 뭐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인 것 같은데 심지어 뭘 이렇게 아 알겠다 이거 갈비탕 같은 건데 육수 내려고 그 뭐 면보 같은 거에다가 안에다가 뭐 쌓아놓으셨나 보다.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저 안에 파 대파 같은 거 넣어서 뭐 육수 우려내는 거네.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3477님. 아니 육수 우려내는 게 고기보다 더 크면 어떡해요. 그리고 겉절이까지 해드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보기 좋은데요? 저는 해외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런 입장으로서 이렇게 야무지게 한식 잘 챙겨 먹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현지 음식도 좋지만 한식이 땡길 때는 내가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진짜 최고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3477님 음식 만드는 스킬 더더더 늘려보시고 이미 지금 수준급이신 것 같지만 와, 저렇게 전문적으로 한다고? 와, 왠지 엄청 맛있게 만드실 것 같아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엠플라잉의 스타일라이트 들려드릴게요.

0: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1: 여름 부두성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을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3: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저 햄디에게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1부 끝곡으로 페더 엘리아스의 Bonfire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가사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사샤 알렉스 로언의 2022년 곡 Live, Laugh, Love라는 곡입니다. 살고, 웃고, 사랑하라 라는 문구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제목을 들으니까 영화 중에서 Eat, Pray, Love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도 덩달아 생각나기도 합니다. 일단은 Live, Laugh, Love 라는 제목만 들으면은 가사 내용이 왠지 긍정적일 것 같죠. 과연 맞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겠죠. Fast food wrappers on the floor.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닥에는 on the floor, fast food wrappers라고 했으니까 fast food 포장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fast food wrappers on the floor. 이렇게 완성을 할 수도 있는 문장인 거죠. 바닥에는 패스트푸드 포장지들이 널려 있다. 그 다음, staring at the TV screen. 이 문장 찾아내셨죠? I'm staring at the TV screen.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I'm staring at the TV screen. 나는 TV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Drinking uncontrollably.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I'm drinking uncontrollably. I can't stop drinking. 이런 상황인

I don't want to go to your party. 당신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No, I don't want to see anybody.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이 곡의 제목은 Live, Laugh, Love 이거잖아요.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멜로디는 굉장히 따뜻함도 느껴지고 긍정적일 것 같은데 예. 역시나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살고 싶지도, 웃고 싶지도,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I want to sit in my room. 내 방 안에 앉아서 and get drunk. 그냥 취하고 싶기만 해요. 라고 하고 있고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라고 했습니다.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이렇게 기억해 보면 되겠죠? 나는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그 다음, just want to lay here all night. 그냥 뭐 하고 싶대요? 밤새 여기에 누워 있고 싶어요. I just want to lay here all night. 그러면서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도, 웃고 싶지도,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치고 힘들 때, 뭐 우울할 때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Sasha Alex Sloan의 Live, Laugh, Love.

0: 그럼 유용한 문장 리뷰 타임. 첫 번째,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I'm staring at the TV screen. 이거였죠?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네, 좀 더 단순한 버전입니다. I'm sitting here watching the screen.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 라는 가사 어떻게 표현이 되었었나요? 그쵸, 짧게 emotionally paralyzed 라고 가사 속에서는 들렸으나 우리는 I'm emotionally paralyzed 혹은 I was emotionally paralyzed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I can't feel anything anymore. 이렇게 쉬운 버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I can't feel anything anymore. I'm emotionally paralyzed. 네, 감정적으로 마비되어서 어떤 것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정 상태입니다. 세 번째,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이렇게 묘사를 했었죠. I don't wanna live some perfect life. 완벽한 삶, 그런 거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screen. 두 번째,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 I'm emotionally paralyzed. I'm emotionally paralyzed. I'm emotionally paralyzed. 세 번째,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I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I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네, 이렇게 현실적인 가사에 함께 공감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장생

0: 모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비비비빅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알람 소리 들으셨나요? 우리만의 댄스 신구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3006님의 사연을

땀이 그냥 후루루 떨어져요. 살려주세요. 시크릿 아이스크림 들려주세요. 그쵸. 아니 이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습도는 많이 안 높았는데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습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는요 땀 그냥 흘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습하고 더운데 어쩌겠습니까. 그쵸. 시원한 노래라도 듣자고요. 시크릿 아이스크림 들려드릴게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정수진님, 어제 잘 먹고 살쪘더니 아주 얼굴이 반짝반짝 기름기가 줄줄 흐르네요. 걸스데이 반짝반짝 신청합니다. 아, 걸스데이 반짝반짝은 뭔가 상큼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기름기 반짝반짝 아니었는데 정수진님 뭐예요? 그래도 잘 드시고 잘 주무셨다니 기분 좋네요. 상쾌한 마음으로 상큼한 느낌으로 걸스데이 반짝반짝 듣고 올게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항상 스카프, 뭐 선글라스, 모자 이런 걸로 이렇게 잘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1852님 잘 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저희가 문자까지 보내주신 4568님 그리고 1852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찰리 푸스의 노래입니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0: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누구나 꼰대가 된다. 규순, 나 오늘 저녁 같이 못 먹어. 우리 회식 잡혔어.
1: 진짜? 아, 뭔 회식을 이렇게 갑자기 잡니?
0: 아, 그니까. 하여튼 우리 부장 완전 꼰대라니까. 아니, 요즘 어떤 회사가 저녁 회식을 잡냐고.
1: 아, 내 말이 내 말이
0: 너무
1: 무슨.
0: 싫어.
1: 아, 점심 회식하는 회사도 많은데 뭐 그렇게 진짜 뭐 술이 그렇게 좋나? 하여튼 꼰대 문화 진짜 없어져야 돼, 완전. 유한아, 잠시만. 주영씨! 전화 좀 받아줘요! 아, 진짜 요즘에 전화 받을 줄 모르네 진짜. 아, 그 별별 두 개 누르면 되는 건데 진짜 꼭 받으라고 말을 해야 한다니까 진짜 완전. 어머머머. 나 꼰대인가?
0: 규순아, 너 꼰대 같아. 야, 근데 나도 그렇다? 늦게 와놓고 칼퇴하는 애들 보면 한 소리 하게 된다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일이라도 잘해놓든가. 가만 보면 일도 엉망으로 났어 진짜.
1: 하, 진짜 나도. 나 얼마 전에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9분에 와서 내가 한번 얘기했거든. 근데 9시 전에 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런 애들이 인사도 안 해 완전.
0: 아, 인사도 안 해. 진짜.
1: 아니, 본인이 직급이 가장 낮을 거 아니야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면. 근데 마르 치는 사람들 다 선배인데 왜 인사 안 하고 그래? 인사가 능력의 기본인 거 몰라?
0: 그니까. 야야, 우리 회사 후배들은 야근도 안 하려고 그래. 누군 야근이 좋아서 하냐? 아니, 이러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1: 그럼.
0: 근데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
1: 참, 남의 돈 뺏어먹는 게 쉬운 줄 아나 진짜. 아니, 야근 수당도 나름 모으면 그걸로 이렇게 쏠쏠하게 야식 사 먹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래 정말.
0: 아, 내 말이.
1: 우리 땐 일부러 더 했잖아.
0: 그니까 요즘 애들은. 아, 근데 내가 왜 전화했더라?
1: 아, 오늘 회식이라며. 니네 부장 때문에.
0: 아, 맞다. 아, 진짜 꼰대 부장이라고 욕하기엔 방금 우리 통화 너무 별로긴 했다, 그치?
1: 별로긴 해. 야, 너 후배한테 잘해. 허연 완전 꼰대.
0: 야, 네가 더 심하거든.
1: 허연 헛건.

0: 누구나 꼰대가 된다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박철규 아나운서는 어때요? 좀 이런 엄격한 스타일이세요? 꼰대라고 얘기하는?
1: 아,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네. 꼰대 레벨 테스트라는 게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0: 우와!
1: 그때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레벨 1이 나왔습니다.
0: 거짓말. 예전이 언젠데. 예전이 언젠데요.
1: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도 했거든요. 네. 제가 이 원고를 받아서
0: 네.
1: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반응했어요. 거짓말이라고.
0: 아니 뭐 0.1부터 시작해요? 점수가? 최고점이 아니, 1 아니죠?
1: 1부터 5까지였다고요.
0: 1부터 5까지인데 1이에요? 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꼰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면
0: 네.
1: 라떼는 이라고 네. 하면서 지적질을 한다거나 불러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잔소리를 막 한다거나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0: 네.
1: 라고 했을 때 꼰대인 거죠.
0: 그쵸. 그리고 또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1: 아,
0: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1: 그렇죠.
0: 라는 생각 솔직히 했다 안 했다.
1: 아, 그러니까 밖으로만 표현 안 하면 꼰대 아닌 거 아니에요?
0: 아, 그치. 아니,
1: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0: 근데 그게 생각이 하는 게 은연중에 살짝 티가 나긴 해요.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는 꼰대... 인 것 같죠.
1: 저는 좋은 피드백도 안 하고 나쁜 피드백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0: 아이, 그런 거
1: 아, 그래요. 나 꼰대예요. 이렇게 해야 끝날 것 같아. 꼰대예요.
0: 아, 우리 동기들 얘기. 우리 막내 이혜원 아나운서가 나중에 약간 꼰대가 될 확률이 높은. 아,
1: 거의 거목이에요. 거목. 이미 될성 부른 나무야.
0: 미안하다. 예원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남들한테도 그런 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1: 야, 나는 네. 그 쉬는 시간에 자, 신문을 딱 펼쳐서 커피와 함께 신문을 읽는 여자는 또 처음 봤네.
0: 거의 21세기 거의 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훈장님 같은 느낌입니다. 훈장님.
1: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거기는.
0: 그에 반면에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그런 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남들한테. 그래서 자동으로 꼰대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못하는데. 에.
1: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어느 정도 이 한 상한에 올라가면
0: 네.
1: 사실 능력 가지고는 더 이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인간관계라던가
0: 네, 네,
1: 인사성, 네. 인성 이런 걸 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에서의 잘하는 사람이 어떤 그 한 끗 차이로 더 올라가고 말고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0: 전 그래서 그냥 여기 머물려고요. 저는 더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그냥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더 사회생활 뭐 직급 이런 거 욕심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꼰대가 안 되지 않을까.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꼰대가 더 되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을 막아야 돼 이제. 무서워. 꼰대 무서워. 아,
1: 방송 끝나고 보자.
0: 꼰대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라이즈의 플라이어 들려드릴게요. 박철규 아나운서 내일 만나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라이즈의 플라이업 듣고 오셨고요.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요원입니다. 1717님 안녕하세요. 저는 극아이인 내향형이라 집에서 홈트로 혼자 운동합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이들 일어나기 전까지 운동해요. 3월부터 지금까지 14kg 감량했어요. 앞으로 7kg 더 감량 목표인데 응원 부탁드려요.

1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만에 14kg면 진짜 빨리 많이 잘 빼셨네요. 심지어 홈트로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식단도 하셨겠죠? 아마도? 근데 진짜 홈트가 잘만 따라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되게 많이 하는 홈트가 팔뚝살 빼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허리 운동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은근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7kg 더 감량, 딱 지금까지 감량한 거에 반만 더 감량하시면 되는 거네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717님 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NCT DREAM의 고래.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1: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0: 음악이 흐르고
1: 웃음이 넘치는 비행
0: KBS 쿨 FM
1: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에게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리센니 러브 어택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0: KBS 쿨 FM
1: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8: 아울렛.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9: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세종 기프트
10: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1714님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펌하는 중에 글쎄 손님 폰으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손님이 트로트 방송 듣는다고 답하시길래 제가 초정식도 말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손님께서 하나만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청조사 전화하신 분이 두 개 또 말하실 수 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지금 신경 써서 파마 롤 하는 그 와중에 손님한테 걸려온 청조사 전화까지 이렇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조정식 FM 댕진 또 말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정한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신가 생각이 들면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고. 자,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3, 4일 정도 네, 남아있는데요. 곳곳에서 보내주신 이런 귀한 마음들 잊지 않고 제가 잘 기억해서 매일 아침 씩씩한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곡 데이식스의 The Power of Love고요.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네, 7월 16일 목요일 KBS 조정식 FM 댕진 1714님의 오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데이식스의 The Power of Love였고요. 1714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경범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1등 한번 합시다. 청조사 조사원님들 식대 1등 한번 주세요. 뭐 언제인가가 중요한 거지. 뭐 될 겁니다. 결국은.

0: 지금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 결승에 올라갔고 이제 스페인이랑 맞붙게 되는데 또 뭐 앞서 이제 4강에 있었던 네 팀은 어떤 팀이 올라와도 다 재밌지만 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또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약간 뭔가 그 또 축구에서 피튀기는 아무튼 그 결승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결승전은 또 봐야죠. 그죠? 생방송으로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날씨 먼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최영우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형우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라권역과 제주, 오후부터 충청, 밤부터 경상권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20에서 80,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 예보 있고요. 이번 주말 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월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린 비로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라권역 등 주로 서쪽은 폭염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경상권과 제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 남아 있고요. 경상권과 제주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들 지역에 비가 오면서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도 하겠지만 당분간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의 낮더위와 또 밤새 열대야의 기온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침 기온이 23.7도, 중부지방이나 서쪽은 한결 어제부터 아침 공기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과 해안, 제주 권역은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서 지금도 이미 2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부산 32, 대전, 광주 30, 강릉 33, 대구 35, 포항은 37도까지 올라서 역시 폭염특보 지역은 무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폭염특보 지역 중심으로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7도입니다. FM 대행진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뭐 FM
3: 대행진. FM 대행진.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0: 엊그제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의 FM 땡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이 FM 땡진을 여는 오프닝으로 쓰여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씨의 곡이고요. 무엇보다 결혼식 축가로 인기가 많은 노래입니다. 신랑들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참 많은 절절한 사랑 노래. 정작 김종국 씨는 본인

0: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마큐어.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는 9396님입니다. 도전! 식식 식디 목 풀면서 한 시간 넘게 대기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아니, 아, 지금 라디오 꺼야 되나요?
0: 끄시면 좋죠.
1: 아, 잠깐만요.

어서오세요. 씩씩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이젠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 이벤트의 재미도 챙겨보세요. 구매 내역과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버리던 종이 영수증이 예상밖의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출을 증빙하는 확인서에 불과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와 만나는 새로운 접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결제 직후 소비자가 직접 받아보는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광고보다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카페에서는 신메뉴 디저트를 주문한 고객에게 이색 문구를 담은 영수증을 제공해서 SNS 공유를 유도했고요. 한 독립서점에서는 영수증 하단에 그날의 서점 일기를 인쇄해서 서점의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업계 관계자는 일상에서 쉽게 버리던 영수증이 이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수단이 됐다 라며 소비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영수증 마케팅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고요. 퀴즈 맞히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쉽게 버려졌지만 최근에는 브랜드를 알리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말 아직도 청취율 조사 중. 2번 영수증. 3번 식디가 다 받아줌 여러분의 짜증. 하지만 제 짜증도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것도 제가 다 받아들이고. 세 개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파워로 가요. 파워로. 이번에도 파워입니다.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그 영수 중에 FM 대행진 그 89.1MHz 매일 아침 7시 다 써 있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영수 중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네. 자, 어떤 오답이 왔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증으로 끝나는 보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9575님 짜증 좀 또 내주셔서 받아드릴게요. 네. 이중주차 해놓은 차 전화 안 받아서 완전 짜증 하셨어요. 9575님 선물 드립니다.

0: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0: 현재 시간 7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답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성민 씨가 Oh, I'm drowning. 우증.
2: 속았지?
0: 여기서 가사에서가 아니라 드라닝 우승 이렇게 또 성민 씨 선물 드립니다. 전한별 씨도 멜로디 우리 지금 만나 당승 만나 조금 딱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넘어가네. 한별 씨 선물 드립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각잡기 님께서 나한테 더워 자기야 그만 승승대 까지 선물 드렸어. 닉네임 탐나네요. 자려고 누웠는데 각잡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다른 데서 제가 좀 써야겠습니다. 자 선물 드리면서 우리 그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나는 어떤 연애 프로그램 상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는 솔로, 환승연애,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등이요. 근데 그중에 내가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랑 잘 맞는 캐릭터인지 상상해보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느끼기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과 잘 어울릴 것 같으신지. 자, 예를 들면 저는 긴 생머리에 하얗고 청초한 카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쁜 젊은이들이 나오는 하트 시그널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든지 저는 현실적으로 갈게요. 결혼의 진심이어서 아무래도 나는 솔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받기 좋아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스타일이라 옥순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요즘 트렌드.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내가 왔다 온려나. 대길이가 오랜만에 온 게야. TV만 봐도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 다 연애하는 것 같구나. 외로워 죽겠구나 언려나.
0: 대길이 형 오랜만이에요. 이번 주는 그 알아두면 좋은 요즘 트렌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길이 형 솔로라서 좀 외로워 보이네요.
1: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게야. 언려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언려나. 하지만 나는 괜찮은 게야. 요즘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야. 내가 굳이 소개팅을 하고 연애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핫한 연애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0: 연애 프로그램. 저도 너무 좋아. 이게 안 보는 분들은 남의 연애 왜 보는지 모르겠다. 뭐 매력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 나도 그런 게야. 나도 보기 전까진 이해를 못했어. 하지만 이제 본방.

0: 어떻게 해야 되냐?
1: 네, 최애 프로그램,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죠. 나는 솔로 매주 수요일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에서 출연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보다 정식 씨의 최애 자리가 더 욕심나는 바둑기사 이세돌입니다.
1: 세돌이 형님, 형님도 연애 프로그램 보세요?
2: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뤄지는 연애, 그 두 사람의 케미는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솔로 지옥입니다.
1: 솔로 지옥 핫한 프로그램이죠. 수영장 씬도 나오고 이렇게 그 젊은 남녀들의 어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죠?
2: 맞아요. 일단 솔로 지옥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옥도와 천국도 이 두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지옥도는 직업, 나이, 거주지 공개는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밥도 직접 다 해먹는 자급자족이래요. 반면 천국도는 뭐 짐작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까지 제공되지만 단 여기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1: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 세돌 형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아까 정식 씨가 얘기하셨던 수영장 데이트가 아닐까요? 남녀 출연자의 젊음, 그것에서 오는 건강한 매력이 이 프로그램의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이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핫한 지옥, 솔로 지옥.
3: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핫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하면 좋겠지만은 지는 사랑을 못 잊고 다시 만나려는 청춘 남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그 소개해 주실 프로가 환승연애입니까?
3: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나서는 연애 프로들과 달리 환승연애 이 프로는 그 헤어진 연인과 재회한 다음에 옛 연인과 다시 만날지 아님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를 그 선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 그러게. 그러니까 돌아보면 헤어졌지만 아쉬운 연애들도 있으니까요. 이 프로는 지난 사랑을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프로 같아요.
3: 그렇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중반까지는 본인의 전 연인 그 X를 티내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매일 저녁 출연자가 그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전 연인이 새로운 이성과 썸타고 꽁냥꽁냥하는 걸 직관하는 건데

네, 우주의 해가 될까 듣고 왔습니다. 8시 퀴즈 고스톱 신청 받고 있습니다. 도훈님의 우승을 저지해보겠다. 패기 넘치는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묵은 각질 필링젤. 선물 넉넉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듭니다. 도전장 내주시면 잠시 후 8시에 모실 거고요. 또 주변에 좀 경사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축하축하추 해서 잠시 후 8시 되기 직전에 시원하게 축하축하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프 관상이 뭔지, 또 어떤 연프 인재상이 듣고 계신지 옴뇸뇸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갔어요. 오늘의 간식은 밀크키스 음료수입니다. 옴뇸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나는 어떤 연애 프로그램 상인가가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우유맛 탄산 음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런 상상들을 가끔씩 해보죠. 왜냐면은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지금 또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 최순영님, 저는 의상 갖춰 입고 적당히 내숭 떠는 절제미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컷 한 컷 따먹는 사랑의 스튜디오예요. 사랑의 떠르릉 떠르릉. 예. 저는 사랑의 스튜디오가 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깔끔하잖아요. 또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그리고 말하면 뭐 5박 6일 이렇게 잘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도파민이 터지는 건 그 첫날이에요. 첫 만남. 탁 서로 딱 이성 딱 만나고 거기서 바로 그냥 장기자랑 막 하고. 예? 재밌잖아요. 예, 3816님. 식디는 환승연애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식디에게서는 미련 넘쳐나는 전남친 느낌이 나요 하는데, 환승연애를 나가면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지금 뭐 제 아내와 뭐 환승연애를 나간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네. 미련이 많고 저는 좀 미련이 많죠. 네. 2575님, 식대는 러브캐쳐요. 여성 출연자에게 관심이 없어서 머니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러브를 선택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김현정이죠. 식디 완전 솔로 지옥 상이죠. 남출들 게임하는 거 막 왜 우통 벗고 막 싸우는 그거 잘 어울려요 라고. 그래요? 그런 터프한 느낌이 있어. 저는 그 명장면은 그 아무래도 그 덱스 씨가 깃발 그거 착 하고 좋아하지 않아. 깃발을 그냥 바닥에 던진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좀 그런 캐릭터는 아니죠. 저는. 예. 이한경 씨, 식디는 옛날에 천생연분이에요. 약간 쭈글미도 있죠. 저는 약간 이쪽이죠.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찌질미랄까. 그쪽이죠. 예. 자, 오늘 그 이 노래를 우리 그 유기성 PD가 선곡을 해줬습니다. 이거 필살기 같은 노래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이 노래 기회가 왔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0: 조정식의 FM댕진 2부는 메디일, 터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KB국민은행,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2: 메디힐 토너패드
4: 쇼리실라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한산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 뭐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짜증을 제가 다 받아들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강퇴는 하지만 짜증은 다 받고. 아까 그 솔로지옥 노래 나오면서 제가 그 저의 상상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내리면서 보니까 지옥이나 가라고 하신

여행용 캐리어, 블랙박스, 묵은 각질 필링젤, 그리고 꽝이 숨어있는 랜덤 선물판이 대기 중입니다. 정답 맞히면 하나씩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꽝을 한번 뽑더라도 도전은 연속 다섯 번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5승에 도전하는 서대문의 도훈님. 네. 명예의 전당에 도전을 하십니다. 이모 삼촌들의 팍팍한 출근길에 힘을 주는 목소리,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주는 도훈이의 목소리. 네. 서대문으로 향

0: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네.
1: 알아요, 저도.
0: 아, 좀 슬프지 않아?
1: 맞아요.
0: 아, 슬퍼. 이제 도훈이 목소리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듣다가 우리 이모 삼촌들도 되게 아쉬워하는데 우리 이모 삼촌들 아침에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1: 이모 삼촌들 출근 잘하세요.
0: 아, 고맙습니다. 도훈이도 건강하게 방학 엄마랑
1: 준비한 거 있어요.
0: 어, 준비한 게 뭐예요?
1: 노래요.
0: 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 또 힘내라고.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1: 거미 왕거미 거미들 치는 왕거미가 왕관이 없네 왕거미가 신하나 없네 거미 왕거미 공룡이 크다 왕거미.
0: 어, 야, 이거 도훈이가 좋아하는 왕거미 노래예요?
1: 네.
0: 어, 도훈이가 만든 노래예요?
1: 아니야.
0: 아, 그렇구나. 멜로디가 좀 익숙해가지고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어린이집에서 배웠습니다.
0: 도훈아, 어린이집에서 네. 배운 왕거미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0: 도훈이 삼촌이 피자 보내줄게요. 피자 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엄마 파이팅도 네. 해야죠. 엄마 파이팅은 네, 스킵하는 걸로. 자, 아, 도훈이 어머님.
1: 네.
0: 네, 오늘 파이팅 하시고. 도훈님과 제가 지금 계속 5일째 퀴즈를 풀었는데, 도훈님과 대화는 별로 안 나눈 것 같아요.
2: 제가 이게 주도권을 못 잡았어요.
0: 도훈이가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예.
2: 네.
0: 도훈이 오늘 마지막 퀴즈 파이팅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 그리고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585님이시고요. 아, 재밌어요. 도훈맘이. 도훈맘에게 도전합니다. 5승을 막아봅니다. 하시면서 우리 아기 이름이 또 도훈이신가 봐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그 3585님 댁도 아기 이름이 도훈이군요.
3: 네.
0: 이쪽 도훈이는 몇 살입니까?
3: 얼마 안 됐어요. 9400일이요.
0: 9000? 잠깐만. 9400일이면 꽤 된 거 아닙니까?
3: 27살이요.
0: 아, 27살. 여기 도

0: 씨 이렇게 어린이집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1: 납니다.
0: 근데 또 그때 모습이 또 가끔 그립고 그러시죠?
1: 네, 도훈이 노래 부를 때 되게 귀여웠거든요.
0: 그죠.
1: 아. 네, 그때 막 어릴 때 생각나고 너무 좋았어요.
0: 자, 우리 양도훈맘과 함께 오늘 또 도훈 더비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구호는 도훈 아셋인데요. 아셋님, 네. 우리 그 도훈 씨가 첫째라 또 도훈이란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도훈 외치시면 네. 안 됩니다.
1: 그럴까봐 좀 걱정됩니다.
0: 아셋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정식이가 문제를 읽으면 중간에 제 문제 그냥 끊고 구호 외치시고 정답 외치셔도 됩니다. 다만 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자, 우리 보라님께서 도훈님 응원합니다. 어떤 이모가 응원해요. 파이팅 하셨고 7862님도 아셋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두 분 응원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1969년 7월 16일 밤 10시 32분 아폴로 11호가 지구에서 발사된 시각입니다. 당시 아폴로 11호에 타고 있었던 우주인은 총 3명, 모두 1930년생으로 당시 나이 39이었습니다. 그중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 있습니다. 1951년 미군 조종사 신분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람은 훗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는데요.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이자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디딘 이 사람 누구일까요? 도훈님 외치신 건가요?
2: 도훈이 맞출래요?
0: 정답은요?
2: 닐 암스트롱.
0: 닐 암스트롱!

0: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1: 치킨 추억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예 전당을 불러줄 거로 기다릴게요. 항상 응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언니 감사해요. 할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지금 방송 듣고 이마선생 삼촌들 출근 잘하세요.
0: 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 도훈이가 미리 준비했나 보구나. 아이 도훈이
2: 네, 어제 밤에 연습해가지고.
0: 어머나 세상에 엄마가 또 이렇게 또 명예 전당에 오를 거를 또 확신하고 이렇게 또 인사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도훈아 삼촌이 너무 고마워요.
1: 네.
0: 도훈이 딴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요.
1: 네.
0: 네, 재밌게 놀고 빠빠이.
1: 빠빠이.
0: 도훈이 어머님도 빠빠이.
2: 빠빠이.
0: 네. 하정 씨가 도훈이 인생 2회차냐고. 집박님도 너무 귀여워라고. 예의 바르다고 연호 씨도 남겨 주셨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게시판이. 자, 이렇게 도훈 님이 이제 명예 전당에 오르셨고 이렇게 되면 두 자리가 빕니다. 내일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실 퀴즈 고스톱 도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문자 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면 저희가 내일부터 모실 거고요. 자, 바로 청취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보름달에는 토끼 모양 그림자가 보인다고 해서 방아 찢는 토끼가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과거 천문학자들은 그 그림자를 두고 바다처럼 물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이것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1호가 도착한 이것에는 예상과 다르게 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지대로 둘러싸인 분지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찍힌 달의 저지대를 일컫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요의 바다, 2번 청취율 조사 전화 바다, 3번 I'm so mad SES 바다. 이렇게 세 개 보기입니다. 다로 끝나는 세 개 보기고요.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립니다. IVE의 Rebel Heart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0: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드리면서 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최영우 씨와 함께 알아봅니다.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전라권역과 제주, 오후부터 충청, 밤부터 경상권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제한절인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20에서 80,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전국적인 장맛비는 이번 주말 휴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지겠습니다.

0: 이 장윤기가 피해자를 범행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뭔지는 이제 알려지진 않았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경찰 수사팀이 사건 초기에 이걸 알고도 조사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 중이고요. 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경찰 수사팀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수사팀장이 팀원들에게 이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수사팀장 은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도 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서 이 계속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다음 뉴스는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소식인데요. 자금 지원이 거의 결정됐군요.
0: 네, 그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던 중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이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이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한 절차를 다시 되살리려면 다음 주 월요일 20일까지 2천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하고 메리츠가 2천억 원 지원에 거의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서면 메리츠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 메리츠가 오늘 이사회를 열 계획이라서 이 방식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승인이 되면 홈플러스는 이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반가운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덕분이라고요?
0: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이 올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고 이날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공연 혜택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날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덕분에

0: FM 댕진 야만 붐.
1: 수다의 진실,
2: 맛의 진실,
3: 밥상의 진실,
1: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듣기만 해도 배부른 조찬 모임 밥상에서 배우는 인문학, 조식 뷔페에서 한 숟가락 하실래요?

0: 바보 셋이 모이면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청취자밖에 모르는 바보 조정식, 맛있는 거밖에 모르는 바보 권은종, 그리고 조카 바보 1초 터까지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함께 즐거울 준비만 하십시오. 권은종 작가님 1초 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우리 그 일주 씨.

0: 네,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 참외 가져왔는데요. 네, 참외 노랗고 통통하고 귀엽잖아요. 맛도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 같은 여름 과일인 검붉은 수박에 견주면 참외는 좀 여리여리하게 보여요. 수박이 그 여름 과일계의 빨간 생선이라고 하면 참외는 이 흰살 생선이라고 할 수 있죠.
1: 오늘 좀 초심 찾으시는 것 같은데.
0: 뭐 생김새만큼 맛도 담백하고요. 근데 작고 여린 참외가 상당히 그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요. 뭐냐면 전 세계 99%의 참외를 한국이 생산하거든요.
2: 네, 진짜요?
0: 네, 참외 니꼴 한국. 한국 니꼴 참외 인샘이죠. 그래서 영어 이름도 코리아 멜론입니다.
2: 코리아 진짜요? 멜론이요? 네. 다른 나라는 많이 안 먹나?
0: 네, 숨어 있는 과일계의 실력자 참외 가져왔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신기하다. 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0: 신기하죠.
1: 아, 일주 씨가 메뉴를 듣고 신나지 않는 마음을 예. 신기함으로 치환하네요. 예. 네.
0: 다행이야.
2: 오늘 신기해요.
0: 이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1: 이걸 못하니까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2: 먹는 얘기하면서 한번 신기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신기한데.
0: 여기 재밌는 게요. 참외가 원래 박과인데요. 박과의 대표적인 과체가 수박, 참외, 멜론 같은 과일하고요. 오이호박 같은 채소인데요. 원산지는 아프리카, 아시아고요. 이 원산지와 별개로 세계 각국이 이제 수박과 멜론을 중심으로 한 박과 과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는 요걸 수박과 참외로 주로 키웠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먹었다고 할 정도로 참외를 즐겨 먹었고요. 고려시대 때는 참외로 고려 청자를 만들 정도로 아주 생활에 밀착돼 있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고추 같은 해외 작물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참외만은 좀 예외였더라고요. 그래서 참외를 계속 집요하게 아삭하고 달고 노랗게 만든 거죠.
1: 네.
0: 마치 메모리 반도체 가져와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아주 한국인의 어떤 집요한 저력을 보여주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진짜?
1: 근데 오늘은 좀 우리 권 작가님께서 뭐 평소에도 글을 잘 쓰시지만 참외를 생선에 비유하시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나와서
0: 좀 더 나가볼까요? 우주로 한번?
1: 좋습니다. 참외 좋아하세요, 권 작가님?
0: 네, 좋아합니다. 네.

0: 학생 때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1: 맞아요. 어머니 들으면 떼주시죠.
0: 실을 빼고 주신 거예요.
2: 맞아 맞아 맞아.
0: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 어, 맞아요.
0: 어머니.
2: 아, 그 나이에 너무 놀랬어?
0: 실은 혼자 드신 거예요. 근데 어 근데 아니.
1: 아니 저희 어머니도
0: 배탈이 나신다고.
1: 손님이 오시면 네. 실을 발라서 아, 주셨어요.
2: 아, 대점용으로는 네. 좀 실을 바르시나 보다.
0: 아니 근데 저는 손님으로서 너무 제가
2: 그걸 특이해.
0: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들어요.
1: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게 그 네. 태자 부분 그러니까 그 씨앗 부분이 가장 답니다.
0: 고기가 맛있잖아요. 아, 가장 맛있는 거는 네. 어머님이 혼자 다 드셨으니까. 어, 어머니가 이거 뭐 한번 배 아프다고.
2: 어, 아니 배탈이 나는 건 진짜예요?
1: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비슷한 건데 좀 특이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은 배탈이 나는 거죠.
2: 아~
0: 그리고 고기가 맛있는데.
1: 그리고 왜냐하면 씨앗은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 그 뭐라 그러죠? 배변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2: 맞아요. 맞아. 어, 아침부터 들어온 얘기 해서 죄송한데 같이 나오잖아요.
0: 아무래도.
2: 어, 네. 죄송합니다. 예. 확실히 속이 안 좋긴 하겠다.
0: 근데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 컴플레인은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아, 지금 우리 그 일주 씨 마이크 쪽에서 자꾸 술 냄새 나는 것 같다고.
2: 아, 진짜? 무슨 소리세요?
0: 귀로 술 냄새
2: 아, 그래요? 네.
0: 들린다고 하는 아, 좀 네. 이야기가 듣고 있는데
2: 노래방에서 봤겠는데 어, 예.
0: 그리고 좀 음성이 그 잔인하게 좀 이렇게 좀 야만적으로 노래방 갔다 온 그
2: 죄송합니다.
0: 음성 많이 트여 있다 네. 어, 지금 얘기를 하는데
2: 아, 하늘땅
0: 다음에는 혹시 이제 이런 야만적인 회식 이후에는
2: 예, 예.
0: 하늘땅 별땅 라이브를 꼭 해주세요.
2: 아, 알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0: 저희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아,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네. 대신에 그 흥을 우리 아침 라디오에서도 좀 깨워주세요.
2: 아, 오늘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중요한 어, 기간이어서 참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문자 좀 읽어주세요. 일주 씨.
2: 어, 너, 저 이거 궁금해요.
0: 어, 이형동 제가 지금 술 냄새
2: 네. 어, 이형경님께서 경북 성주 참외가 맛있던데 또 맛있는 다른 지역 참외도 있나요?
0: 오.
1: 이게 성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참외가 물빠짐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낙동강 주변 그 지역이 물빠짐이 좋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서 참외를 많이 키우는데 성주가 참외가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분지예요. 가야산하고 금오산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지는 낮밤 일교차가 크니까 물빠짐도 좋은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매우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0: 아~
1: 그래서 경북 성주가 우리나라 그 70% 정도 참외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각 지역에서 하고 있죠.
0: 아, 그렇군요.
1: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어릴

0: 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멜론으로 갔거든요.
1: 맞아, 일본 멜론 유명하잖아요.
0: 네, 1960년대에 그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람이 입맛이 멜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참외를 키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외랑 멜론을 다 키우는데 아삭아삭함 때문에 참외를 아주 선호하는.
1: 아, 확실히 한국인들이 식감을 좀 더

0: 좀 더 뭔가 맛이
1: 그게 아마 고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네. 아마 세로로 썰면 순방향이니까 좀 부드럽게 씹힐 것 같아요.
2: 세로가 순방향이군요. 네,
0: 그렇죠. 근데 이거 좀 반반 나뉘네요. 반달로 드신다는 그러니까. 분들도 많이 계시고
2: 확실히 위험한 개껍데기를 이제 생리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단 필요 없는
0: 거죠.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네 집은 이제 일주가 개를 한번 쭉 빨아 먹으면 이제 그 뒤에 어머님이 그 게장을 그걸 그렇죠. 좋아하신다고 일주 씨는 알고 진짜로. 있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머니 이가 강하셔.
2: 그러니까요. 반달로 먹어도 괜찮다. 네,
0: 식감을 좋아하시고. 맞아, 맞아. 혹시 참외도 그 가운데만 일주 씨가 먹고.
2: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0: 그건 아니죠.
2: 아니죠.
0: 정말 나 지금 좀 화날 뻔했어요. 네. 자 광고 듣기 전에 우리 참외 이행시 한번 또 오래간만에
2: 참외 이행시
0: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준비되셨습니까?
2: 예.

0: 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1: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고요. 일주일 씩 좀 긴장하셔야겠어요.
2: 아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 이행 씨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2: 아, 제가 윤호식님 거 한번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1: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참.
2: 참새 다리 두 개.
1: 왜?
2: 외관은 다리 두 개, 합이 네 개.
1: 전 수진 씨 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참 외롭고 싶다.
2: 아 지금 너무 행복하시구나.
1: 어떤 그 기혼자의 마음을.
2: 그렇죠. 너무 네. 심고 많으면 또 한 번씩 그럴 수 있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는 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되고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4: 굳히는
3: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1: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목요일 하면 아직 주말까지 좀 남았고요. 월요일의 긴장감은 사라져서 심리적으로 가장 지치기 쉬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감정의 저점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내일이 공휴일이잖아요. 물론 뭐 저는 내일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요. 사실 내일이 공휴일이 아니어도 우린 목요일이 감정의 저점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는 없죠. 목요일은 주말이 아직 먼 날이 아니라 주말권에 진입한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친 마음을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이 이 한마디면 바로 감정이 고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주말권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